불평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가 쉽지 않았더라도 오늘만큼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6월 28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클래식 콰이어의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이 찬양으로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또 성령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 목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함께 하시죠.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가장 중요한 요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성분을 충분히 비료로 주었죠. 그런데 같은 성분을 똑같이 주어도 어떤 식물은 성장이 느렸습니다. 필수 비료를 더 많이 부어줘도 성장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물의 성장이 더딘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성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필수 성분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성분이 최소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물의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리비히가 발견한 이 최소량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으로 불립니다. 나무통에 붙어 있는 나무 판자가 하나만 짧아

봐도 그 짧은 판자에 맞춰서 물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발전이 멈추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샅샅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큰 약점 하나가 나머지 모든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했고 강점을 토대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네,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팝소프라노 복지연님의 목소리로 주의 은혜라, 국립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나 주와 함께하리라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 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우리 9731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요즘 말씀 앞에서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신청합니다.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박신화 콰이어의 말씀 앞에서 보내드리면서 우리 9731번님께서 누리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눌게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때로 지치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던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걸음 옮기시면 좋겠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소프라노 이은정님의 목소리로 오 신실하신 주 보내드립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 잃은 정찰기를 무사히 인도했던 작은 영감이 거대한 북방선교 방송에 씨앗이 되는 놀라운 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치열했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는 기적의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뼈아픈 슬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헌신의 발자취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설립된 곳은 원팽이 또는 원빙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1259년 고려가 원나라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은 제주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영적 공항이었던 셈입니다. 김장한 목사 일행은 모슬포 군용 비행장에 내려 지프를 타고 그들이 조금 전 본 원평리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인화 북제주 군수와 함께 현지에 가서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땅 임자가 43명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땅 3만 6천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아세아 방송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1970년 9월 10일 타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장한 목사, 김희중 장로,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목사가 참석을 했고 블레이크는 옵서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아 방송국의 유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둘째, 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국으로 칭하기로 했고 셋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넷째, 기타 사항으로 고문위원 추가의 건은 별첨 인사로 약관명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 김형근, 이사 김장환, 김익준, 보우만,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김준환, 감사 최금덕이었습니다. 1971년은 아세아 방송의 초석이 놓인 중요한 해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애월읍 하기류와 구엄리 일대의 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지면 제주공항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됐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3월 12일자로 전파관리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 29일자로 가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가허가 사항을 보면 1972년 4월 30일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주파수는 1570kHz, 공중선 전력은 250kW, 운용 허용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즉 20시간이었습니다. 호출보호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 국등록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국제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등 세 개 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이 같은 때에는 당국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못 박았습니다. 6월에는 32평 규모의 직원 숙소 6채가 완공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일하던 아더 오스틴 씨가 건물 설계를 했고 기술 책임자인 워렌 빌스 씨가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이 숙소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는 아세아 방송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신사옥 건축과 함께 한 채만을 남겨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가 하면 진해와 도마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사택이었으나 당시 선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근 회장, 집행이사에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정관에는 아세아 방송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아세아 지역, 특히 철의 장막 내에 있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였습니다. 극동방송과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를 위해 설립됐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송신소 부지에 전기시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세아 방송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윌킨슨 선교사가

8월 26일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윌킨슨 선교사는 을지로 1가 삼흥 빌딩에 있는 아세아 방송 설립 준비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윌킨슨 선교사의 장례 예배는 조동진 목사가 신부하고 있던 후암 장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세아 방송의 모든 설립 책임은 고스란히 김장한 목사의 몫이 됐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 KSBU가 있던 곳은 중국어 방송을 폐지한 후 한동안 중파 방송을 유지하다가 1984년 9월 1일 폐지와 동시에 일본의 FM 라디오 방송국인 FM 오키나와로 재개국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700여 년 전 사나운 침략군이 머물던 제주의 들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낯선 땅에 지주 43명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야 했던 치열함과 무엇보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윌킨슨 선교사의 땀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세아 방송은 철의 장막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화의 세 가지 요소 중 세 개의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은 아버지를 닮는 삶, 성화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성화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

뭐였죠? 성품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포괄적인 선교적 삶.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때 그 세계관의 변화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여러 차례 나누기도 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넘어갔던 이 세계관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은 이 사고를 말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의 두 번째 요소인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주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보다는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차원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한번 듣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거든요. 그분은 초대교회 회심, 회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그걸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러면서 영어로 다 B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것을. 그 세 가지는 신념, 영어로 belief,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행동, behavior, 그리고 소속, belonging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신념, belief. 그러니까 belief를 우리가 영어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한 믿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념, 작은 첫 번째.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elief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렌 크라이더의 책 회심의 변질 그 번역한 역자는 그 단어를 신념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그거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그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경적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아트인데요. 거기서 다아트 도서관이 나왔잖아요. 지식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지식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 계몽주의에서 나온 전혀 성경적이 아닌 최근의 이해입니다. 물론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헬라의 인본주의가 다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해를 따라 살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지식만 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전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 신념에 대해, 빌리프에 대해 2세기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회심의 변질 3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스틴에게 회심은 성품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이 새로운 신념은 입교의식에서 입증되어야 했다. 저스틴은 그 시점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시점에서 심오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영혼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처럼 초대교회 회심의 한 부분은 신념, belief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belief 혹은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직역하면 그런데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이해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달라져 버려서. 자, 그럼 두 번째.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회심에서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 신자들을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단편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어떤 공동체라도 그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말한 에버렛 퍼거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의 정체성 그러면 포도나무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 예를 들면 인용하면서 초대교회는 온갖 신화와 국가의 업적 지역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된 정신적 혼동 가운데 있는 예비자들을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가 살던 그 시대,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서 각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영웅들이 있고 신화들이 있는 이런 온갖 신화와 국가의 업적과 지역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되어진 그 시대 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예비 성도들을 무엇보다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 성경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켰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어로 behavior, 행동.
그러니까 신앙 문답 교사가 다룬

두 번째 필수 영역인 이 부분은 윤리나 도덕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생활양식. 그리고 외부 이교도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바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생활 양식으로 인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그게 안 믿는 주변의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초대교회의 목표는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의 건설이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로마 제국 안에 있건 로마 제국 밖에 있건 그럴 수 있는 공동, 그러니까 공통적인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비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삶의 각 분야에서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의 사회에 해당하는 삶,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도록 집중적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behavior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초기 기독교 35쪽, 36쪽에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웠다. 사회적인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과 강박 현상이 난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랬죠. 오늘날이요? 결코 그 시대 못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 뉴스였고 또한 새로운 소식, 뉴 뉴스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거나 그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이 깊어지거나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공동체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를 검증하고 시험한 다음에 진실할 경우에 그들을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서 3년에 걸쳐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때로는 7년에서 8년에 걸치도록 지금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안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회심이 변질됩니다. 특별히 서기 313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국교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회심이 변질됩니다. 그 세 번째 요소가

소속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거죠. belonging. 그들이 신앙 문답 교육을 마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정회원으로 더해지는 것은 그 당시 예비신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키프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경험, 그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 늘 갈등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주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데 그 경험을 알렌 크라이더가 초기 기독교 70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침례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그는 침례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했다. 물침례로 인한 새로운 탄생으로 과거의 삶의 흔적들은 씻겨졌고 하늘로부터의 빛은 화해한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해한 그 심장으로 부어졌다. 성령께서는 이 일의 중심에 계셨다. 키프리아는 하늘로부터 불어넣어지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었다. 어렵게 보였던 것들이 성취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다. 키프리아는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침례를 받은 이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아까 살펴본 바로 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건설을 위해 그들을 힘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저 교회에는 필요한 때 나가서 은혜 받는 곳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에 살아있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예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뛰어난 분이라 그런지 그 때로는 한 문장 안에도 많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이 종교 한계 안에서 이성이에요. 저 책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저 책에 보면 이제 저 책에 쓰여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학자가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자기에 맡겨진 학문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다루는 책이에요. 과학자가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살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이해부터가 다르다면 여러분 전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 말한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 처음부터 그 점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그 점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터스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초대교회도 핵심의 한 가지가 뭐예요? 소속.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는 걸 말해요. belonging.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말 잘

0: 그립시오. 올터스톱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식별하는 요소는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신념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람은 그 헌신이 이런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근본적으로 헌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학문 연구에서 이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위해 헌신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어야 합니까? 월터 스토프 정확하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를 매우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저스틴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름도 모를 나이 많은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한 노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장되어서 정말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며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가 무장되어서 우리의 문학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도 성경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회 건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배우기를 추구하고 어떻게 더 주님으로 인도하신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서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나누게 되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그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즐거운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두려움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오직 예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름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현세의 성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믿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친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싶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이 마땅하다. 곤고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은 욕망에 취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다. 자기 중심주의를 거절하며 끝없는 이타성과 원수 사랑을 추구하기에 피곤하다. 꼼짝달싹하지 않은 현실 앞에 끝없이 실패하니 절망스럽다.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하신다. 잘 가고 있다. 원래 당신을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며 박해가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수일 확률이 높다. 빈틈없는 신앙적 논리와 배타적인 태도, 우월주의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를 의심해보라. 자비와 용서, 이해가 아닌 자아 속에 갇힌 우상일 수 있다. 박해를 겸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아노 찬양 연주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Don Marsh Voices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유에 함께 할게요. 김보혜님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이겨내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AJ 월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기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A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맛 잃은 소금, 꺼진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넓고 편한 길만 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의식하면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동자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주간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최용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복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습하고 무더운 장마철이 되면 6.25 전쟁의 처참함과 수많은 죽음의 아픈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순국 선열들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두려움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사랑으로 통치하는 지혜로운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매주일 순교 신앙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초기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 사랑의 영성을 우리도 회복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에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위협받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여러 부서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연로하셔서 기도로 동참하시는 교회 어르신들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와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고난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유의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도로 돕는 손길과 함께 예배드리는 극동방송 애청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0: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0: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0: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Amen.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 이 표현이 참 생생하지 않습니까? 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 불시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불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불시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내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내게 닥친 이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니냐?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느냐? 이런 마음의 혼란까지 찾아오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현재 고난이 있건 없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의 기억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소중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요, 지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욕하고 비판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대로 갚아줘야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저때 이제 치욕이라는 단어는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 또 그 가운데서 실제적인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21세기에도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이슬람권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전통상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정당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의 이름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멀쩡히 잘 우리 부모 말 듣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악령이 쉰 거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감금해버리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보고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그런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명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가문의 큰 수치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저주의 말, 비방의 말들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 전미사의 뜻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 노예,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로마에 의하여서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란 자를 따르는 정신 나간 집단,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하여 붙인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다.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때 이 계심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거하신다는 단어예요.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rest on you, 너희 위에 rest. rest는 머문다는 거죠. 안식한다는 거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심이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또 다른 단어,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하는데요,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이 샤칸,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미지로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런 이미지가 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물러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위에 임했죠? 성막에. 성전의 시대에는 성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라, 머무르신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훼파된 성전밖에 없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본문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너희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너희가 곧 이 시대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 따르기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 내 고난의 현장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나 위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멋진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난의 바다가 있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데요, 집채만한 파도가 쏙 일어나서 나를 오른쪽에서 철썩 때려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배가 옆으로 규뚱하죠.

가까스로 다시 정신을 차렸더니 이번에는 저쪽에서 또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또 철썩 때려요. 그러면 내 인생이 또 이렇게 기우뚱하죠. 그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것이 참 이상해서요. 한번 고난이 닥치면 좀 쉬었다가 오면 좋잖아요. 근데 고난은요, 늘 줄지어서 오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왔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스가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바다 물결을 내가 칠 것이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지팡이를 뜻하죠. 그 규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고난의 바다에서 내가 내 백성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여요. 한 분 한 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또 기도의 제목 속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성도님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들,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의 바다가 있겠지만 저라고 없겠습니까?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갈 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바다가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바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쳐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요, 아무리 높은 파도에 빠져 죽지 않아요. 물고기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바다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다로 만들어주시고,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서 유유히 다니는 그런 은혜의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내가 고난의 기차를 타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에 내 손에 그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기차표도 쥐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꾀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요, 이 고난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살인, 도둑질, 악행. 당연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죄들이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자, 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로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있는 회사면 회사, 동네면 동네, 교회면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 우리 회사 사람들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회사를 옮겨도 보고 동네를 이사를 가서 옮겨도 보고 교회도 옮겨봤는데 거기에도 또 똑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남들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분별해야 될 게 있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잘못, 내가 고쳐야 할 그런 나의 그릇된 태도에서 당하는 비롯된 어려움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요,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혹시나 나의 잘못, 내가 나를 돌이켜야 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난에 두 가지가 있는데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받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창조주라는 단어. 무슨 의미일까요? 네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온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나는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작으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그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실 만큼 작으신 분입니다. 이 큰 우주에서 나 한 사람, 지구도 보이지 않는 점보다 더 작아요. 은하계에서. 근데 지구상에 있는 나같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친히 그 손으로 빚어 만드실 만큼 작은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빚으시겠다고 이렇게 작아지셔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실 만큼 작아지셔서 나와 눈을 마주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나를 살아있는 생기를 가진 생명으로 만드실 만큼 그렇게 작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되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지으셨느냐. 우리 시편 139편 보았는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불시험 가운데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주님의 그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나라는 사람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바다, 내가 있는 이 불시험을 지나가면서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내 언어에 주님의 모습이 담기고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주님의 그 사랑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소유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있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나로 하여금 21세기에 살아있는 성전과 같이 그렇게 주님 나의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도 욕망도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고난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세상 고난의 파도도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내게 펼쳐주신 은혜의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친히 빚으시고 나를 친히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비추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경건도 없사오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치열하게, 부지런히 살아서 얻게 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주께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형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감사헌금과 선교와 전도헌금, 목적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 인생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자녀가 살고 자손이 복받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인생의 목자와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주님 친히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이끄심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여전히 그쳐지지 않는 분쟁과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대전 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오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다동민 신앙가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저를 모르면 안 됐어요. 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저를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기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소업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그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다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대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그다음부터 남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민서봐. 오,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리 와.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친애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 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때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부수다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교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가 보조는 술 처먹고 그때면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시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려왔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

0: 임무 수행 완료.
1: 접선을 하죠.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선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조화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선단 2개, 권총 한정, 예비선단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일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집만 해도 11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치고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자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물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땐 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도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따로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 앞에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2: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이광수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 찬송 후에 계속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크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만 간 저러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줄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못 들리고 우리 못 들리니까 너네 못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못 끝 가. 해서 유상 팀은 보내고 안내 팀이 또 가는데 13, 14, 15, 16, 18 다섯 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제예요, 이렇게. 그걸 풀려면 온통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저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어이구 물 쏟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따라왔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버스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몇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쪽소리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도 앉으제 앉으니까 그대면 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사를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이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데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 임진강으로 침투해 돌아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얘는 그래서 주라고. 그게 그래서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해서 한 조금 마시고 너희 뭐 뭐야? 나 성주호냐? 성주 뭐 있어? 몇 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삼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주고 동병을 끊어서 죽자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과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0: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용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성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러면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도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하나님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지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죠. 또 장마가 거치면요, 땡볕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뜻밖의 여름 감기가 기승을 부르곤 하는데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방송에서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잖아요. 무더운 여름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건강하고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나 과도한 몰입은 해가 될 때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시험한다면 이 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는 인도하시고 잠을 잘 때 나를 지키시며 낮에는 나의 벗이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8593님, 아유. 여러분, 이 사연 중에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이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신다. 주님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만요,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목사님 찐팬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건강? 예, 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갖는 게요, 나였습니다. 나 자신,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였어요. 예, 전화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큰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 자기 자신에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 같이 성경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이생과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구사님 사연을 보면서 충격받았네요. 어떻게 저에게도 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손영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이번 사연은요, 7770님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를 받으셨죠? 7770님. 신청 찬양은 감사, 복음 성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과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7770님이 이 사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코끝이 찡하든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릅니다. 7770님, 네, 우선 감사, 봉성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감사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때로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감사하는 그 찬양. 제가 선곡 딱 해놨잖아요. 네, 그렇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요,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버거운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찾아갑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그냥 끝이지? 1년에 몇 번 그 얼굴 내밉니까?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욕 한번 시키면서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그냥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 얼굴은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곳을 만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럼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맺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면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가 한결 씩씩해졌어요. 사철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 물줄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깨를 곁고 신나게 다름질을 하는군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요 시냇물의 노랫말인데요. 참 애틋하고 아늑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참 감사한 섭리가 이 천재가 운행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웨이홈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로에게 길을 묻다 유진삼입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셨던 원로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대흥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 그리고 현재 음목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부원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에게 길을 묻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대전 대흥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며 현재 대전 음목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부원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극동방송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전 대흥교회를 33년 3개월 섬겼던 김부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음목교회에서 지난번 회장으로 2년, 총무로 3년 섬기고 지금은 정경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감사한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대흥장로교회 4대째 이렇게 부임하셔서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대전극동방송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동역해 주시고 방송으로 또 설교까지 오랫동안 극동방송을 위해서 섬겨주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1: 대단히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중부 지역을 위해서 극동방송국이 참으로 잘 세워졌다 한 생각은 늘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 너무너무 감사하고 직접 와서 뵈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목사님?
1: 극동방송국이 이 중부 지역에서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음목교회에서도 극동방송국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저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고 선교비만 보낸 게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0: 네, 우리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0: 목회 목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극동방송이 전 세계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목사님, 사모님의 삶의 근황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2011년도부터 은퇴하고 현재까지 16년 됐습니다. 은퇴 후에. 그리고 은퇴 후에 한 1년 동안은 시온산 기도원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맡아서 한 1년 다녔고 또한 가까운 영광교회도 한 1년 가까이 협력 목사로 설교 담당으로 다녔고 그 이후에도 또 음목교회 나와서 음목교회를 섬기면서 총무로 또 회장으로 섬기면서 지냈고 그 이외에도 때로는 부흥회도 나갔었고 그리고 해외도 나간 일이 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대전 지역에서 기독교연합회라든지 또한 성시아운동본부라든지 또한 군성교연합회라든지 또한 경찰선교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임에서 또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지내왔고 현재는 대전 기독교연합회 정령회장단 회장으로 또 맡아서 봉사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많은 일을 제게 맡겨주어서 늘 감사함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0: 다양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 바쁘시는 동안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제가 늘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본교에 가서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은퇴한 그 재단에 가서 새벽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는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2: 부족하지만은.
0: 사실 이제 은퇴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엄쉬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그리고 제 신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극동방송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0: 네.
1: 예.
0: 정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그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신앙에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 배경을 좀 이 시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1: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가 3.1운동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갑승옹을 만나서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옥중생활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 형제가 5형제분인데 막내 동생을 신학교를 가게 해서 목사가 됐고 저희 할아버지가 남매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그 유복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제 모교회가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의향리 춘향장로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린 시절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동에 있는 경안고등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거기서 또 체풀타임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했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미션칼라지 개명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에서도 또 체풀타임이 있고 바이블스타디가 있고 해서 믿음이 점점 자랐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또 가까운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저희 신앙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귀한 믿음이었고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은 새벽기도 장로님으로서 늘 저에게 머리에는 지식을 가슴에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내가 제일 큰 유산이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1: 제가

0: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좀 쉬는 동안에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전 동대전 교회를 심하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1월 달에 1965년 1월 달에 저희 고향에 오셔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있는 걸 보시고 대전 가서 대전 신학교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서울 장신대로 가면 좋겠다 간곡히 권면해서 제가 1965년 4월에 대연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편입을 하고 졸업할 무렵에 저희 집 사람 김현정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목회지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외천장로교회의 네. 전도사로 부임해서 목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인생 중에 가장 또 잘한 것이 우리 사모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0: 사모님 만난 것이 제가 목사 되는데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1: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처음 보시고 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2: 옛날에는 대전 신학이 야간이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유치원을 나가서 근무를 했고 야간이기 때문에 가서 대전 신학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을 같은 한 크라이스맨으로 만나게 됐죠. 그때는 꼭 본인의 내 남편감이다 하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예.
1: 네. 살면서 더 훌륭하고 귀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2: 예,
1: 네.
2: 예.
1: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귀한 두 분을 붙여주셔서 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예. 또 세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참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면 이 시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제가 첫 번째 교회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교회였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임할 때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2년 목회하고 안양 3번 장로교회로 떠날 때에 한 6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저에게 신유은사를 주셔가지고 환자들 많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지는, 고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 안양에 가서 3번 장로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교회도 미자립 교회였는데 6월 달에 부임해서 12월에 자립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돼서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제가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중에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회 현장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강단의 권위가 세워지고 특별히 대전 대원교회에 와서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7주년 때 제가 부임했는데 교회가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제 앞에 세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4분 오열되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목양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유리신자를 거울신자로 만들자. 왜냐? 유리 앞에 서면 자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여지고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보여지고 상대방이 안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교인들을 서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내 탓입니다. 환복하지 못한 것도 내 탓입니다. 목사님이 떠나시게 된 것도 내 탓입니다.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점점 더 교회가 200명이 300명으로 300명이 400명 500명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500명쯤 될 때에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0: 잠깐 부산을 내려갔다가 부산 다시 대원교로 올라와서 33년 3개월을 목회하면서 제가 은퇴할 무렵에 1부, 2부, 3부 예배에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만 70에 대원교회를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심정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편안하여 듣는 일 수고하고 날마다 수가 더 해가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제가 뜨겁게 가지면서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따베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중심된 신앙인으로 우리 대응교회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참 많이 애쓰셨다는 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랜 세월 이렇게 대응 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성도님들께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때는 미처 말씀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그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이나 감사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지금도 제가 늘 생각하지만 언제나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 많이 강조했지만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대형 장로교회 성전 앞에 큰 돌로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먼저 하나님 하는 글을 세워놓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하고 싶은 말씀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탓하지 말고 과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제가 부흥회를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병든 교회와 건강한 교회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병들어 가게 되고 그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는 건강한 교회로 양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원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교회에서 종이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자녀와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뢰한 복과 땅 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은목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은목교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목사님 가장 또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은목교회는 만 19주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교단이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목교회를 나가보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 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신앙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은목교회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어느 교회를 심우했느냐 어느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에 있었느냐 과거를 서로 묻지 아니하고 현재의 한 믿음의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남은 노후를 좀 더 사랑으로 나누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우리 은목교회 많이 많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목사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0: 목회로 꼭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목사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나라 없는 교회가 없고요.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귀한 생명을 바친 그런 영령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아픔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어지도록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어지도록 그날이 우리 세대에 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좀 꺼져가고 있다는 거 너무 아쉽고 좀 더 기도가 뜨거워야 되겠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눈물 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배 목회자님들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목사님의 또 진솔한 권면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느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좀 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교인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주신 대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곳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함께 주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강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고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세속화된다든지 또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이고 정말 강단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교회 정체성을 회복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뿐 아니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꼭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과 여성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들이 목회할 때 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많이 시대적인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그 마음이 처음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뜨겁게 적은 것 같고 큰 능력해가는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고 사모님들 하여튼 내가 목회자로 사명 받을 때 그 사명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성도님들도 저희 대형 교회를 보면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좀 식어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0: 오늘 목사님 사모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잘 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방금 나눠주셨잖아요. 예,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에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극동방송 쓴 청취자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0: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복원의 달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6.25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족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유행군이 와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부제를 마주잡고 싸우는 일이 없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며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며 아멘. 그래서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아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5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을 만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천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죄를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이 땅 위에 임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극동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지사장님과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극동방송국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대전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극동방송국의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에 감사하옵기는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음목교를 위해서 매일마다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베푸시는 사랑의 몇 배로 우리 극동방송을 축복하시고 우리 음목교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 극동방송국의 전파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김보원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께서 들려주신 또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1960년대 대관령 아래 자리 잡은 산간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워낙 산간 마을이라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국민학교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나이는 25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신혼 살림 중인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권영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하면 7살, 만 나이로 7살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5학년이면 11살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과는 우리 권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강릉에 집을 두고 그 산간마을까지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출퇴근, 통근을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쯤 된 다음에 보퉁이 이삿짐을 가지고 조그만 학교 옆에 집에 문간방에 이사를 왔다고 그럽니다. 이사 온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5살에 처음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이 선생님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진학하는데 강남과 같은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산간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모로 공부하는 환경이 불리하고 또 아이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돕고 싶은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 이 25살의 젊은 청년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아마 이사를 와서 함께 그 마을에서 살고 또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뭐 옛날 어려운 때니까 이제 선생님 아내인 새댁이 이제 고생할 때 군불도 부어져서 떼주고 나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린아이도 업어서 기르고 뭐 함께하는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수십 명에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살의 이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11살 어린아이들 수십 명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것처럼 마음을 얻는 힘, 마음을 얻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요?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 마음을 얻은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서 일할 때, 목회할 때, 사역할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디모데, 디도, 아리스글라, 부글라 아니 이런

모든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초기에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5살의 젊은 선생님이 저녁마다 마을로 이사 온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는데 50년대, 60년대 쓰이던 게 난포등입니다. 여러분 써보신 분도 있고 또 도시에서 전기 가운데 자라나는 분은 잘 모를 텐데요. 요즘에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뭐 지난 20년 내내 21세가 되면서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난포등만 수집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동불집에 가셔서 난포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좀 중학교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죠. 무료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중에 글 쓰는 것이 좋아서 나중에 작가를 꿈꾸었던 이순원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난포등에 새겨진 상표를 보니까 그 밑에 희망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저 램프 밑에 희망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선생님을 희망등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교실, 썰렁한 교실, 아무도 없었을 그 교실에 25살의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고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불러서 등을 켤 때 희망의 빛이 켜진 것입니다.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산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아니 진학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고 부모들이 그 수업료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일을 어둡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난포등이 켜질 때 그 희망등이 켜질 때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년 전 27살, 25살의 젊은 미국 청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볼 때 이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역하면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일에 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훈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광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을 켜게 하는 희망의 불을 켜게 하는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광교회를 대전에 세우게 했습니다. 이 둔산에 짓고 저희가 두 번이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대전 가운데 세워져서 대전에 희망의 등을 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고 믿고 선언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믿음은 무엇인가요? 엄마,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돕는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과 교제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대답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나를 바꿉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주변을 바꿉니다. 이 나라 어두운 조선 땅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시기와 가난한 시기와 독재의 시기와 민주의 시기를 다 거쳐서 이 나라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나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정을, 한 직장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삶을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업기민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기의 교인들, 초기의 교회를 이루었던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라는 한자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근본의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다.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기준점, 토대,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다, 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질 때, 어떤 판단을 가질 때 그 근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짧게 단문으로 더 힘있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고백은 믿음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억울한데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불평하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죠. 나중에 포기하죠. 그 수렁에 빠집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받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적든 크든,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의 모든 것들을 저는 세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눈을 돌려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주시길 원합니다.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은 모든 시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도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아주 뭐 크게 믿고 상관없이 절망에 빠지면 누구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하는 사람은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을 품은 사람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주제로 돌아가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빠졌는데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뭐 여러분이 가까운 직장 동료들과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희망을 품게 됐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성에 똑같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에 다른 사람은 희망을 품는데 나는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의 성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밤에는 슬피 울며 잠들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미래 비전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희망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으로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희망 없는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희망을 품고 그 땅을 떠날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희망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땅을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자세 때문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새 번역은 제가 좋아하는 번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희망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도무지 희망의 그림자도 잡지 못했을 때 이 구절을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 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첫째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했을까요? 이름 붙였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러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여름에 일어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집을 줄 수 있죠. 좋은 자동차 줄 수 있죠. 혹은 직업도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일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자녀의 삶을 상당 부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삶을 어디에 맡길까요? 나일강가에 갈대상자에 그 어린아이를 실어서 공주에게로 뛰어보내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향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던 분은 더욱 깊이 기도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이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실 때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믿음의 부모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앞에 스토리를 되돌아 볼까요? 이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백일장에 계속 나갔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도 백일장이 많고 고전읽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전국대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학년 어린이 이 이순원이라는 어린아이가 나가는 대회마다 전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떨어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는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열 번 떨어지면 좌절하죠. 백 번 떨어지면 포기하게 되죠. 이럴 때 낙심하고 마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군대 백일장에 5학년 2학기에 나갔는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낙담하는 이 어린 제자를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나중에 소설가가 된 이순원 작가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서 글로 남긴 것을 제가 20여 년 전에 보고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꽃나무가 많지? 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같은 꽃 중에도 다른 나무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있어. 그 꽃이 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나무 중에 아주 일찍 피는 꽃들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여러분, 꽃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왜 꽃이 피나요? 열매를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25살의 이 어린 선생님이 아주 11살의 어린아이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나는 순원이 네가 어른들 눈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넌 내가 보기에, 선생님 보기에 너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클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70 가까운 이 소설가 이순원이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으로 혹은 저 같은 설교자로 혹은 목회자로 또 여러분이 어떤 속회 인도자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가르치는 자의 직임을 받고 그 재능으로 한다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밥 사주는 것, 간식 사주는 것, 애들 데리고 영화 보는 것 다 중요하죠. 저는 인생에 남을 한마디 말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들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 훈련과 설교 가운데 녹아져서 매주 증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가 있으면 21살 때 난 전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작가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교로 바로 지나가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실업계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21살부터 글을 쓰고 그때 등단하던 작가가 되는 길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건데 10년 내내 낙방했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1988년에 그는 문학사상 신춘문예 단편소설 낮달이라는 단편소설이 당선돼서 본격적인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20대 21살부터 30살까지 등단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20대 그 10년을 견디게 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믿음의 격려, 이런 인생의 격려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받게 되십니다. 오늘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이, 그 말씀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성광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국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이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 신앙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역사를 체험하는 성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품으면 대학생이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대전을 떠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결혼해서 이 도시를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이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소설가 이순원 씨가 자기 이야기를 그림 동화로 만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북으로 구매해서 다시 한번 그 스토리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그림 동화이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는 그림 동화로 기억되는 것인데 제가 5월에 읽을 신앙서적으로는 지난주에는 강준희 목사님 책을 새로 나온 것을 배려의 영성을 갖고 오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 그림 동화를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과 연결해서 믿음과 희망, 믿음은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아이들이 좀 더 자라서 사고할 수 있고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독립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혹은 요즘 우리 표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0: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불안해하거나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담대하라.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6월의 주일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유난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이쪽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076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마도 많은 위로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803님, 예배에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예,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8765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깊은 울림의 고백에 저도 공감하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만큼 행복해짐을 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네, 425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5님,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계속해서 누리시고요. 3450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9507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추억의 찬양들이 있죠. 아, 그래서요,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까지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찬양 들으며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 잠시 묵상해봤습니다. 낙심은 줄이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도 누구보다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이 시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방금 나눈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 있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세워졌습니다. 눈물과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또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 북한의 현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박국의 마음으로 북한을 껴안고 또 북한을 품으면서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은 이 자유가 임하기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오 대한민국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빛을 발하라. 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의 빛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북한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고 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북한 땅의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그 땅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요, 정말 단순한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민족을 다시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에 관해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 송환 요청에 미국이 노력하겠다. 이는 국민일보 6월 18일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대표는 최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한에서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선교사는 불법 납치됐으며 지금까지 평양에 억류돼 있다고 호소했고 미국의 대북 외교 의제에서 남한 억류자들의 무사 귀환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새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양심수를 향한 불법적인 억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억류되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무사히 송환시켰던 역사적 결단은 미국이 결코 무고한 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한국인 선교사 석방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안을 경청하며 후속 노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진영 대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다며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송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저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각각 억류되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새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 달라고 했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 납북되어 1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애타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며 아버지이며 아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그 마지막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며 상처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성도들이 석방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의 구역으로 불려지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곳에 20만 명 이상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믿는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억류된 선교사들과 감옥에 갇힌 북한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침공이었습니다. 당시의 갑작스러운 전쟁에 국군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으나 곧 대열을 정비하고 미국을 비롯해 유엔과 연합군의 결정적인 지원을 통해 반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격의 시작에 무명의 한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6월 29일 한강 남부전선을 시찰하던 중에 참호 속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어린 한국군 병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어린 병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에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며 철수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병사의 위대한 투지와 기계에 감동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군과 유엔군 참전을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 젊은 병사 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투지와 기계를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병사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전선, 사역과 기도의 전선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지금 보기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투지와 기계를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한 조각, 결정적인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전선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병사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무명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금복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그런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대에 차윤과 송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시대의 높은 관직을 겸하며 어질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차윤은 어려서부터 태도가 공손하고 부지런하였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깊어 책도 많이 읽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차윤은 등불 없이도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여름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깨끗한 천 주머니에 담아 그 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송강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등불 대신 겨울밤 소복히 내린 눈에 반사되는 달빛 아래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차윤과 송강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반딧불이의 형과 눈의 설을 합해 훗날 형설지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사람은 가장 필요한 때에 꼭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꼭 필요한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미누스의 찬양과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꼼꼼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꼭 그 일에 대해 쓰임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옹기장의 찬양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그 무언가를 위해 반복적인 일을 해낸다면, 그 의지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6년이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들으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도

마음 가득 담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챔피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GR이니 방송으로 하나님 나라 챔피언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요? 6314번 친구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0: 와,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는 역시 특별해요. 때로는 친구와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용기를 냈대요. 친구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6314번 친구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챔피언이네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친구와 다퉈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6314번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로마.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해보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쉽게도 다음 주면 우리가 즐겨 듣던 코리의 이야기도 마치게 된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이 많은 부인이 된 코리가 대만의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기차를 타고 독일의 라벤스뷰르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코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코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하나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은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러나 무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코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코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코리는 미국으로 갔고 교회에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운 집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코리는 라벤스비리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코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갔어요. 코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떤 여학생 기숙사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여학생들에게 말하도록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코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당신이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5분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4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인 그 방은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숙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코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어린이, 코리가 경험한 기쁜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한 코리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코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떠나갔어요.
1: 코리 부인, 저는 예수님이 전기가 나가도록 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친구들, 코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코리가 가기 힘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있는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 코리야, 나는 네가 독일로 가기를 원한단다.
0: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라벤스비르크로 코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리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지혜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걸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이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자치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 하나가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쓸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다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이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아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

0: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가득 찰 때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덧입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주의 말씀 받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디스커버리 승아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B 컴퍼니 강중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소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옹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김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던 찬양의 동산 한 시간이었죠.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가까이서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사장인 젠슨 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실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젠슨 황은 또 다른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며 나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만족을 키우고요. 나누는 삶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더 큰 가치로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함께할 때 더 멀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동료들, 또 교회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혼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갈 때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음을요.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지난 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성진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과 세 곡을 연결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들려지는 새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에요. 원 제목은 Rock of Ages. 네,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영국의 톱레이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에 숨었던 그 경험에 에서 영감을 받아 또 함께 나눈 곡이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곡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 클라우더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Rock of Age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은 이 곡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곡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인도 아삼 지방의 한가로 부족민이 가족들의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른 고백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비장한 순교 이야기는 썬더싱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윌리엄 레이런스의 편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죠. 정말 넓고 넓은 편한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셀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만세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찬양 셀라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로 또 여러분의 회복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예라 월십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세

예람워십의 저 장미꽃 위에 있에, 토브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이자 61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 주 이름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Blessed be your name. 패션의 워십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육의 박형민 목사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산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산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보다 근면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크고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넓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충성된 삶이었기를 기대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 출발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하라 이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권면하는 내용에 대해 먼저 본을 보인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모두 권면의 말씀인데 특히 여기서 바울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은사를 발휘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는 격려와 위로의 은사를 뭔가 밀어붙이거나 강하게 선동하는 느낌으로 정의하지 않으려 한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은사의 특징은 온유함인 것 같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가 제대로 기능하면 훈계나 꾸지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부드럽게 훈계하는 이유는 꾸지람이 필요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현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권고는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꾸짖고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고 훈계하는 것이리라. 격려와 위로는 공동체 안의 깊은 필요, 즉 서로 세워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낙담과 개인적인 훈련의 부족, 둘 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가치를 저버리는 신자들은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전을 받아야 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부드럽고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의 삶과 사역에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시편 38편 2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항상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든 아니면 유혹을 받고 있든,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제가 안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좋다 수가 없는 배는 즉시 그 항로를 벗어나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시 위로부터 오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 제가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버리지 마소서. 당신의 양이 안전한 우리를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버리지 마소서. 당신의 초목이 시들어 죽지 않도록 저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뿐 아니라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절망에 빠질 때나, 절대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가는 길은 험하고 올무가 잔뜩 널려 있기에 주님의 인도가 없이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 주의 날개로 저를 품으시며, 주의 날개 아래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당당히 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라고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입니다.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아멘. 23장에서 백성의 리더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던 여호수아가 24장에서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회상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심장한 결단을 요구하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걱정했습니다. 아직은 전쟁의 막바지라 아직은 전체가 한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모이는 문화가 가능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각 지파 단위로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을 때 흔들릴 모습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어느샌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가나안의 문화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그들의 마음의 결단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하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가나안의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조차 약해지면 삶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형제자매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시죠. 나는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참 좋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누리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왕을 위해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오늘날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의 말씀으로 읽혀주고 있죠. 이 말씀을 내용으로 미국의 성가 작곡가 유진 버틀러가 작곡한 A Psalm of Assurance, 확신의 시편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버틀러는 미국의 작곡가이면서 합창지휘자요, 교육자였으며 존경받는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2년 전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특히 현대 성가곡을 창작하여 연주함으로써 교회 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작곡가였습니다. 유진 버틀러의 시편 20편입니다.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브리히 뎀 훙이겐 다임 브로트, 굶주린 이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1세인 1726년 라이프지에서 작곡하여 그해 6월 23일에 초연되었습니다. 곡은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가 1부인데요. 1부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라는 내용의 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악장부터 마지막 7악장까지가 2부인데요. 2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가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부 1악장 합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를 집에 들여라.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고, 내 혈육을 모른 채 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훙리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풍요의 하나님이 그의 넘치는 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삶 목숨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것. 그는 즐거움을 주시나 그의 재물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재물은 그가 가난한 이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가 부드러운 손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빌려주신 재물을 위해 우리는 그의 곳간에 이자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가 그 어떤 곡물보다 더 많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후응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이 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창조주를 닮으려 함은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 그의 자비를 본받음은 세상에서 축복의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거두는 것이라.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 베이스 아리아부터는 제2부에 속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가사의 4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훙니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얼굴 배울 때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나도 당신은 재물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의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 알토 레치타티보입니다. 오 주여, 당신이 내 육신과 영혼에 베푸신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그것도 자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나는 매 시간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드릴 것은 오직 나의 영혼뿐. 이웃에게 드릴 것은 봉사하겠다는 나의 마음. 가난한 이에게 드릴 것은 당신이 내 삶에서 내게 베푸신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연약한 육신을 이 땅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오니 기뻐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내가 받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리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6악장 알토 레시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실악장 코랄입니다. 자비심으로 타인의 고난을 돌보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말로써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돕는 사람은 그 자신도 도움을 받고 동정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허예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리겐 다임 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3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셉 마틴의 성가 합창곡 중에서 믿음의 노래입니다. 조셉 마틴은 올해 67세의 미국 합창음악 전문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성가 합창곡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지금 띄워드리는 믿음의 노래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성가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셉 말틴의 성가곡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음악교육가이면서 합창지휘자 그리고 교회음악가인 돈 미직의 성가곡입니다. 감사의 노래. 이 찬양은 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 낸시 프라이스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원곡의 제목은 Our Grateful Song입니다.

돈 비지게 성가곡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입니다. 우리나라 작곡가 김기영의 성가곡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김규영 작곡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무능한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오고 있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경배 찬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드린 예수 우리 왕이여였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에서 경배 찬송으로 불렀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인 찬송인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을 다음 찬양으로 선곡하였습니다. 약사로 평안한 길을 가다가 찬송가 작사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한 귀한 분이신 찰스 마일스의 찬양입니다. 저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 가운데 선율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찬양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을 대할 때 마음 즐겁다. 한국 문단의 큰 어른이셨던 황금찬 시인의 찬송 시에 황철희 교수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한국 찬송가 위원회에서 10년 동안 찬송시를 공모하여 모은 작품만으로 만든 1987년에 발행한 한국 찬송가집에 처음 실렸는데 21세기 찬송가 편찬위원들이 시만 다시 사용하여 황철희 교수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운율이 다른 찬송가와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듯 하지만 가사와 음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단히 멋진 찬양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찬식 분명 때 많이 드리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 예수 해변서입니다. 앞부분의 가사인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때문에 성찬 찬송으로 많이 드리지만 전체적 가사의 내용은 말씀을 통하여 평화와 영생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의 찬송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오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세기 찬송가의 성경 찬송으로 채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국악적 찬송가를 보급하고 또 작곡을 하고 계시는 이찬진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중국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 예배음악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한국음악과 예배의 만남을 통한 한국적 예배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창희 목사님 시의 전형적인 국악 가락과 리듬을 사용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실린 찬송입니다. 트리니티 싱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장로교회로 성장시키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찬송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를 다음 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여정을 전형적인 한국 운율인 사사조를 사용하여 5절로 표현한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의 종으로 삶을 살다가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주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특별 집회를 인도하러 오셔서 두 번 식사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는 내내 북한 선교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오늘날 오늘의 찬송은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인은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Yohanbogum 15장 5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1: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1: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네, 포도밭을 지나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바라본 적이 있으신 분 또는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0: The branches do not struggle to create life on their own.
1: 가지는요,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막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They simply remain connected to the vine.
1: 그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을 뿐인데요.
0: From that connection comes strength, growth, and fruit.
1: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자라나고요, 열매도 맺게 됩니다.
0: In today's scripture, Jesus say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1: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0: What a beautiful pictur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1: 정말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습인데요.
0: In a world that often tells us to do more and try harder, But Jesus invites us to remain in Him.
1: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더 많이 하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네, 그 세상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0: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from striving alone,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1: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그 연결에서 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Once again,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who is Jesus Christ. Amen.
1: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Here we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These words were spoken by Jesus on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Knowing that difficult days were ahead, he wanted his disciples to remember one thing. 앞으로 어려운 날이 다가올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Stay connected to me.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A gardener once noticed two branches growing side by side. 어느 정원사는 나란히 자라는 두 개의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One remained firmly connected to the vine, while the other had broken off, been broken off. 하나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요. 하나는 꺾여 있었습니다. For a short time, they looked almost the same. 한동안에 두 가지가 비슷해 보였죠. But as the days passed, one continued to grow while the other slowly withered.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는 자라났고요. 다른 가지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The difference was not effort. 그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The difference was connection. 연결의 차이였습니다. Our lives are much the same.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When we remain close to Christ through prayer, worship, and His word, He gives us the strength we need for each day. 우리가 정말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So, let us stay connected with Jesus. Amen.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John 15:5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Amen. The branches does not worry about producing fruit tomorrow. 가지는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It simply remains connected to the vine today. 그저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And day by day, life flows through it. 그리고 하루하루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Perhaps some of us feel tired. Perhaps some of us are wondering whether we are growing at all. 우리 가운데는 좀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Yet Jesus gently reminds us that our first calling is not to produce, but to remain.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When we stay connected to Him, He faithfully does work, His work within us.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flowers bloom, 꽃이 피고요, fruit appears, 열매도 맺히고요, and growth becomes visible, 성장도 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May we remain rooted in Christ and trust Him with every season of our lives. 우리 모두 삶의 계절에서 모든 계절에서요 주님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메가헤르츠, 청주 FM 104.7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발굴하던 한 가난한 현지인 일꾼이 흙 속에서 낡고 바스러진 파피루스 종이 조각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었던 일꾼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종이를 그저 불을 피우는 불씨용으로 쓰거나 시장 바닥의 헐값에 기념품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훗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조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학자가 수백 년 동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던 인류 역사를 뒤바꿀 성경의 초기 사본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금과 학자들이 그 실물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을 바쳤던 보물을 정작 그 일꾼은 매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발로 차 버렸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은 주님의 구원사역과 완성된 말씀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물을 곁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파피루스를 불태웠던 일꾼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복된 눈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넌 나만 찾으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마른 사슴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환자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생각보다 괜찮네, 별 이상 없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에 탁 비춰보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 상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조그마한 파편이 장기를 찌르기 직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그저 까맣고 하얀 음영이 진 필름지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실체와 원인이 똑똑히 보였다는 것이죠. 의사는 필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과 현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적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보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스케치북에 1번부터 100번까지 무작위로 찍혀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하면 멋진 사자나 독수리 그림이 완성되는 점선 잇기 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들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알 수 없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규칙에 따라서 1번 점과 2번 점을 잇고 다음날 3번 점을 잇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연결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와, 멋진 왕관을 쓴 사자였구나. 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네. 매일매일 점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있으면 결국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때로 흩어진 이 점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뭐야 이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을 묵묵히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온전한 사랑 그 자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있음을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그 10살짜리 오빠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제 피를 줄게요. 그렇게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여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오빠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은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빠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줄 결단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째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한 자비로운 부자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최고급 종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쌀은 너희 배만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우되 반드시 절반은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이웃 마을에 더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부자의 마음을 깨닫고 쌀로 생명을 얻은 뒤에 부자의 명령대로 밭에 심고 가꾸어서 이웃 동네로 나가서 아낌없이 쌀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의 기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반면 부자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남을 줘? 라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었던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해에 심을 그 쌀까지 썩어버려서 결국 다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내 구원, 내 복, 내 영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기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은 쌀을 숨겨둔 사람과 뭐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한 노예시장에서 비참하게 매물로 나온 한 흑인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친 사람들이 다가와서 소녀의 몸값을 흥정하며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물건 취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인자하게 생긴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 누구도 제시 못할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탁 지불을 하고 소녀를 사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쨌든 거액의 몸값을 치르긴 했지만 아, 이제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가 끝난 후에 이 신사는 소녀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제 풀린 것이란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거라. 마음껏 살거라. 소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받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자유와 사랑을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강제로 부리는 주인들을 저는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제 생명을 사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평생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일종의 노예의 의무나 조건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 아까 그 신사가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까 그 소녀처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아 이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아 이거 싫은데, 아 귀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셨으니, 저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나의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상임이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립니다. 50여 년간 목사님은 3만 7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40만 명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게 해주고요. 1,000명이 넘는 대학생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 그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목사님은 구걸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신앙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을 위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요. 사랑과 애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김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콜테포유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라이브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여서 1절을 이렇게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런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였는데요.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한국의 헬렌 켈러,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별그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또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안하시고 또 잃었던 빛을 찾게 하시는 광명을 얻게 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나에게 먼저 손을 잡아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 친구가 있겠죠. 그런 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지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힐송 코리아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자야 61이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그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헨리 워드 비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행복을 쫓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아야겠어요. 세상의 헛된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터널 선샤인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신부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스모킹 더 풀의 Where Would I Be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첸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켈틱 우먼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어떤 부귀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시간, 행복한 어떤 기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더 많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을, 그때그때를 버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존재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우리 탈북민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나와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조국 북한은 이렇지라는 그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주님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북녘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가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네.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그렇죠.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네,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네.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네.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네.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릭찌릭 소리 내면서 주파수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실

0: 있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아.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1: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1: 할렐루야.
0: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1: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0: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0: 느꼈습니다.
1: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0: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을 했습니다.
1: 예,
0: 네.
1: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0: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1: 네. 네,
0: 그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네.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0: 아,
1: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네,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1: 맞아요.
0: 네,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대학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에,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1: 그렇죠. 네.
0: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에,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어,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예.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1: 네,
0: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네, 진심 감사하게.

0: 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가 아닌. 네. 네,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훈련을 마치고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죄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타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네.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희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 수
0: 선교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 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춤추는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에베레스트 등반료가 2천만 원을 넘었는데도 도전자가 몰리면서 네팔 정부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이 전방병사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면서 현대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을 앞두고

신천 박물관 참관을 적극 조직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무관심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체의 지니언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회용 인증 코드가 반복 생성됐다는 내용의 보안 경고 메일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글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돼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정보, 저장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격 명령 실행과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 장치 파일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탈취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북한 연구자와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겨냥했던 딥페이크 공무원 사칭 해킹과 유사한 계열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푼은 사거리 약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체계로 미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장비를 전개한 뒤 향후 미일 연합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종료 이후에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장비를 보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푼은 발사대와 지휘 통제 장비 등이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트럭과 열차를 통한 이동이 쉽고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배치가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고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시연용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는 물류 창고 분류 로봇과 건물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무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건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설치 대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전문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염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취소됐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거리 음악 축제와 야외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음주도 제한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의 기온이 40도 안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이 결합해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 시장의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기 승패뿐 아니라 득점왕 수상자와 결승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 시장 업체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월드컵과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영향으로 하루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일부 업체는 이용자 수가 직전 주말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 확대가 곧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찾는 등반객이 늘면서 네팔 정부가 올해 봄철 등반 허가증 발급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올해 494명에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약 101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통해 거둔 수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반료를 1인당 약 1,69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등반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인 티베트 방면 등반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많은 등반객들이 네팔 쪽 루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반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는 등반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고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이 현대전쟁의 핵심 정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전방병사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직접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숲이나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장비와 지휘시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휘부 검토를 거치느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지만 위성 사진이 곧바로 전달되면서 표적 탐지부터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목표물 식별과 타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최대 90%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전쟁의 정보 수집과 공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업위성을 군사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전쟁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응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에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배치하며 수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정유공장 인근에 판치르 방공체계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모스크바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정유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 고층 건물 옥상과 비즈니스 센터 등에 판치르를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수도권 핵심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방어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과 휘발유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청년 동맹 조직은 최근 신천 박물관 참관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급 간부나 청년 동맹 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웠답니다. 학생들은 참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감상문 작성과 발표까지 해야 해 참가를 꺼렸다고 소식통을 전했는데요. 묘향산이나 용문대굴 같은 관광성 견학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천박물관 참관은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신천박물관 참관이 체제의 선전효과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해 세대일수록 반미 계급 교양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교육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청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9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점이나 또는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공익활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의 한 주를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새벽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나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재채기 일곱 번이 나서 재채기를 일곱 번을 이 일곱은 완전 숫자요.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요 못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엄청 고생을 했을 때에 여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인 여자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남한 장군이 나는 못 고친다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왜 임금님이 걱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좀 화는 났지만은 엘리사네 집에 가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본관에 서서 개하시더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완전수요 일곱 번. 일주일은 이래요. 일곱 번 있어요. 이 완전 숫자 일곱 번 재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에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차 우리 김사라 자매와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네. 여름에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1: 저희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대한민국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 땅을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네. 가족들과의 합의 끝에 한국행을 또 실행에 옮기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행을 다짐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탈북을 도와주는 여러 뭐 NGO 단체들, 교회들, 기관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연결하기도 어렵고요.
0: 네.
1: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0: 네. 그때 바로 제 하나원을 곧바로 수료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1: 아,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던.
0: 예, 만나는 못 봤지만 전화로 예. 그냥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힘들 때마다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 가버리고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그날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한국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 그럼 바로 제가 연결해 줄게요.
1: 아.
0: 그래서 그 브로커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 손으로 바로 그날로 떠났습니다.
1: 바로 그날로요?
0: 네. 네. 실제 우리 분들이 이제 떠난다 하게 되면은 우리 분들이 중국에서 가진 거 있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0: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고 예,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그냥 배나 하나면 그냥
1: 네.
0: 그것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1: 아.
0: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겠죠.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1: 네.
0: 정말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집 밖을 나서면은 누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 이런
1: 네.
0: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이제 무사히 갔다니까 예, 그 손으로 나도 가야지. 자유의 나라 예, 내 이름으로 된 예,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지 않습니까?
1: 아.
0: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 정말 그날도 바로 그날 배낭 하나만 그냥 챙겨가지고 옷도 벌려고 신발도
1: 네.
0: 두 개 입고 그렇게 바로 떠났습니다.
1: 와, 근데 그렇게 오시게 됐던
0: 네.
1: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0: 네.
1: 단체가 혹시 그러면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은
0: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돈 1전 한 푼 안 드리고
1: 아.
0: 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두를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1: 교회라는
0: 네.
1: 그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처음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0: 이제 저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오는 과정이 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또 거짓말 이런 조그만 가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기가 쉽지 않고 대상을 잘 하려고 안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먼저 왜?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한테 접근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손이 교회선이었어요. 넌 일전도 안 받았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왜 우리를 돕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알았어요. 네.
1: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지?
0: 네.
1: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0: 네.
1: 지켜주는 거지?
0: 네.
1: 라는 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 의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네.
1: 태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짓고
0: 네.
1: 어떻게 사람을 짓고
0: 네.
1: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0: 네.
1: 어떻게 뭐 내가 죄인인가?
0: 네.
1: 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생활총화나
0: 네.
1: 자아비판 같은 거랑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0: 네.
1: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0: 네. 제가 이제 네.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1: 중국에서 건너오실 네. 때요?
0: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오기에는 이제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1: 네.
0: 또 그 과정에 라오스의 메코강 제일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과 산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육체적 체험과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공안이 좋고 앞에는 산이 막히고 강이 놓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네. 나의 등을 밀어주고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두드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힘이 아닐까 그 힘으로 이제 태국까지 도착했는데요. 태국이 그 정원에 딱 들어서니까
1: 네.
0: 햇빛이 너무 밝고 너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 너무나 따뜻한 것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마음이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들어온 뜰하게
1: 네.
0: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1: 아.
0: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려오는 과정에 이제 가서 9일 만에 첫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겪어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이 실렸고 또 나를 이까지 불러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그 축복이 아니면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
1: 아멘.
0: 그렇게 생각됩니다.
1: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0: 네.
1: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0: 네.
1: 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0: 네.
1: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0: 네. 아마도요.
1: 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라 선생님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아, 이 표정을 얼마나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느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0: 네.
1: 모세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네. 왔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또 이야기해주셨던 여러 말씀들도 있고
0: 네.
1: 나누었던 찬양들도 있을
0: 네.
1: 거고요. 함께 더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1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면 그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수 그를 붙드심이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굳건히 붙드시는 매 걸음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1: 네. 그러니까
0: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돈내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6월 10일 소고기 한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1: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먹기 때문에.
0: 네.
1: 좀 부안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0: 네.
1: 보통 돼지고기 고기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0: 네.
1: 근데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글쎄요. 한국가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이 중하게 되면.
0: 네.
1: 안심, 뭐, 그 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격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0: 네.
1: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0: 네. 집에 자주 사가시는
1: 네.
0: 거예요. 와, 근데 이 킬로그램이면은 그래도 꽤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1: 보통 이렇게 사가게 되면 뭐 집들의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냉동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히 먹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얼굴지 않아도 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0: 섬세하신데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0: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1: 그렇죠.
0: 소고기도.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0: 아, 다.
1: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단백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네.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0: 어디든
1: 그렇게 흔하잖아요.
0: 고기든 반찬이든.
1: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래서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잡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0: 아.
1: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0: 아,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1: 그렇지 맞습니다.
0: 왔을까요?
1: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4~5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거라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0: 제가 이거를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거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밭을
1: 예.
0: 갈아야 되고
1: 네.
0: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1: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0: 전시물자요?
1: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그 그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매가지고 거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0: 네.
1: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0: 많이 없죠.
1: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0: 맞아요.
1: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공목장에는 고용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숙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0: 맥주를요?
1: 그러니까 고기를 만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0: 아.
1: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해줘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0: 네.
1: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0: 네.
1: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수고기라고 이제 마블링, 여기는 마블링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0: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1: 그렇죠.
0: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1: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고한행군 시기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몰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0: 소고기를 먹었다는
1: 그러니까
0: 이유로.
1: 그러니까 북한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거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1: 네.
0: 또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0: 네.
1: 거기도 이제 가까운 데 가면 독산이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 있죠. 가면 소 도축해가지고 농기 엄청 많이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0: 네.
1: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고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부가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가서는 소고기 거기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0: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1: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좀 사긴 샀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엔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에 살 붙어가지고 그걸 구워
0: 네,
1: 먹고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1: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0: 네,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5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0: 네.
1: 기름다 앞뒤 살짝 살짝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0: 네.
1: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0: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1: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예, 아멘.
0: 아멘.
1: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잔치상 같은 것을 매 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예,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0: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9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북한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1에서 20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첫째, 살리는 계략을 베풉니다. 지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며 위장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했지요. 또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 다윗의 뒤를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임을 강조하며 그의 계략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오늘 후세는 다윗의 자손을 끊으려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해요. 즉시 기습하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백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과시하게 함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작전은 지연되지요.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며 그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일어나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서려 한다는 위험성을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라며 압살롬의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윗이 성으로 피하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자는 과장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못 박아요.

물론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자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황된 일인데 압살롬은 자기 허영과 교만에 가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라고 해요. 이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다윗 진영에 전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고 합니다. 왕이 몰살할까 봐 걱정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옳고 그름만 보면 속이는 것은 무조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후세의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건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것은 거짓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17절에 보니 요나단과 아이마아스도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센터인 에느로겔가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종의 손길을 붙여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압살롬보다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쓰인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와요.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은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피신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니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때 또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집 여인이 돕는 손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후세의 모략인지 아이도벨의 모략인지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천국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기도도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죠.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17절에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않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0: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한 계략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한 사람,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 구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이를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아 보이는 계략 앞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구원의 일을 그르치고 허영과 교만에 가려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의 그럴듯한 말보다 주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기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고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가 순간순간 분별하며 우물을 덮는 적용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흔들리는 모든 가정도 주님의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란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입다가 암몬자 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 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뽑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자 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차.

0: 철학이다. 그러니까 일철학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러지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포,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알아요.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늘 네온의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얼마나 다를까요? 시집을 가서 보니 쌍둥이 형제입니다. 비슷하니까 아무하고나 살아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리고 나대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넉넉한 소출을 거둔 이후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자기 프레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더 여유로워지면, 좀 더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좀 더 나아지면 세계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이 잘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라고요?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내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날인 것처럼, 마치 결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 말씀을 늘 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우린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구가 당연히 32강에 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비기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말로 할 수 없는 비난과 그리고 평가가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희망적이어서 우리의 생각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만큼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수

0: 수많은 이야기 중에 내일이 우리의 결론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린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역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특별한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266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가진 문제와 상황을 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조용한 시간 오롯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JT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 또 오늘은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함께 여쭙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예배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추후 2026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풋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제 2장에는 이제 니느웨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그 배후에 그 신학적인 가장 깊은 내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번영한 성읍이었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던 성읍이었죠. 항상 이게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휘둘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화 신탁, 그러니까 워 오라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앙의 신탁을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이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떤 화냐? 여기 보면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니누웨가 알고 보니까 피의 성이다. 그럽니다. 이 피의 성이다.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피들의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많은 피를, 무수한 피를 흘렸던 성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정체성, 니느웨의 이 근본적인 이 기초는 뭐냐? 피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피를 밟고 피를 흘려서 피로 건설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피의 성,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무고한, 무수한 희생을 통하여 세운 성읍.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멋진데 수많은 비명소리 위에 세운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느냐? 거짓이 가득하다. 피를 빼앗으려면 거짓이 난무해야죠. 그럴듯한 사탕발림 약속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살려고 할수록 또 거기에는 많은 거짓들이 같이 있죠. 이 거짓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가득하다. 자, 거짓이 가득하면 사실 공의로운 나라라면 거짓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로 세운 성읍은 이제 거짓이 가득해도 공의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공의가 이미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다. 여기 이제 포악이라는 말이 페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포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는 힘으로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빼앗은 것들. 그 전리품으로 제국을 채우고 탈취, 힘으로 힘 없는 연약한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성읍을 쌓아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제국의 멋져 보이는 모습 이면에 있는 내면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흐르는 기초적인 이 세계관, 기초적인 이 영성은 뭐냐? 피의 영성, 거짓의 영성, 그 다음에 탈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져 보이는 모습을 너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영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죠. 자,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박기 소리. 자, 이게 제국이 이러한 영성을 시행하는 겉으로 표출되는 이 표현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휙휙하는 채찍, 윙윙하는 병거박기 소리, 뛰는 말,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겠죠. 달리는 병거,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죠.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막 달려가면서 싸우는, 그리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죽임당한 자의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시신을 때처럼, 그래서 죽음의 큰 무더기라고 그러죠. 무더기를 쌓아 놓는다는 거죠.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제국이 피의 영성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4절에 이는 마슬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력과 죽음과 이 칼과 시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배후에는 마슬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다 그렇죠. 마술은 뭡니까? 이 속이는 거죠.

초월적인 귀신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자, 여기서 미모의 음녀는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국을 음녀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성읍, 로마 제국을 바벨론 성읍으로 빗대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제 제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미모의 음녀. 음녀는 뭡니까? 결국은 음행을 하는 여자인데 음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게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 미모가 뛰어납니다. 미모가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많은 매력, 시각적인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국의 화려함, 제국의 부귀와 영화, 제국의 사치, 이걸 보고 우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우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부귀하게 되고 싶다, 부유하게 되고 싶다. 자, 이런 많은 열망을 갖게 만드는데 이 열망에 빠져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제국의 영성을 따라야 되고 제국의 신을 따라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게 하는 이게 뭐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음행으로 사절 중반에 보면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국 안에 사람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미혹하고 또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거죠. 마술은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 거짓 보여주는 쇼워.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제국의 목적과 제국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국을 그럴듯한 말로 복속시키기 위해 그리고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거짓을 서슴치 않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압도적인 피의 영성, 무력과 힘과 칼과 창과 그 다음에 화려함과 마술과 우상을 갖고 많은 민족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들에게 보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느웨, 이러한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고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어 만천하에 이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공의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힘과 제국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움켜쥐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고 공의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어그러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자, 여기 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은 것들을 보인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 음행을 한 음녀를 처벌하는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음녀를 어떻게 처벌했느냐?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음녀가 현장에 붙잡히면 데리고 와서 홀랑 벗기든지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이 매력인데 이거를 완전히 삭발을 해버리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개적인 수치로 이들의 죄악, 그 딱 보면 아이고 가늠했구만 딱 볼 수 있게 완전히 모든 민족 앞에 망신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 우상들을 너의 위에 던져

0: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막 거기에 엎드리고 절했는데 이걸 그냥 머리 위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7절에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동안 이 니느웨 앗수르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니느웨요.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제국이 무너지면 그렇게 제국이 좋은 것처럼 따랐다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의 운명을 노아문에 비유하죠. 자, 노아문은 이 애굽 상부에, 그 당시에 애굽 상부에 있었던, 애굽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수도가 애굽 상부에 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몬, 노아몬인데 아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아몬의 도시. 이거는 신전, 아몬이 신 이름이거든요. 아몬의 도시 그러면 신전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상부의 이 노아몬은 이 아몬 신을 모셨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노아몬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문의 성읍의 특징을 보면 강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강들이 이렇게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부러라도 큰 성읍이 있으면 성읍 밑에 도랑을 파서 이제 물이 흐르겠죠.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하게 했는데 이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송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바다는 아니지만 큰 강물이 그 주변을 둘러싸게 해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지만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자, 구스는 그 애굽 옆에 있던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죠. 그 힘이 강해서 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붓 하면 이제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루빔은 이 리비아 사람들을 루빔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굿수, 애굽, 다 이제 애굽 주변에 있는 제국들의 위성도시들이죠. 돕는 이들. 그들을 돕는 자가 됐지만 힘이 강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자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해서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 귀족들은 다 제비 뽑혀서 포로로 나뉘어져 갔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돼서 노예로 끌려갔고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술에 취하여, 그러니까 음녀가 나중에 끌려가서 망하는데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래서 피난처를 찾으면 도망갈 곳을 찾는데 자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죠.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도망갈 때는 갖고 있던 힘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 갖고 있던 이 쾌락과 이 부에 취해서 술에 취했다는 건 음란과 우상숭배에 취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그 내부의 외부의 공격으로도 무너지지만 이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앗수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앗수르는 워낙 잔인하고 뭐 한번 가면 보통 포로들의 살가죽을 벗기는 것은 기본이고 노예로 삼을 것 같으면 완전히 생식기를 다 잘라서 완전히 다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잔혹함 때문에 이 니느웨가 가는 곳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모든 제국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끝내주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 이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1: 어,

0: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제국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모든 세계가 연결되고 또 모든 세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와 이상적인 잘 사는 행복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처절하고도 생생한 상황을 외치는 나훔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강한 군사력과 침략으로 얻은 넓은 영토, 나아가 천연의 요새들을 믿고 자랑하는 이 강대국이 그러나 마침내는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믿음의 눈, 선지자의 눈으로 꿰뚫어 말하는 이 음성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해안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던 곳에 미치는 당연한 결과를 그러나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것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레마로 찾아오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마음의 귀까지 열어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형제에게 행패를 당했던 열방들이 그의 패망 소식에 손뼉을 치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다시금 결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대신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0: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희망, 성도의 위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소망이 필요하고 또 성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성도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판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였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당하여서 이 유배지인 판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로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잃었고 그 뒤에 일어난 황제 숭배 사상과 그것을 거부한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이 박탈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불타는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이 판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이죠. 인자 같은 이는 주님을 말씀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8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고, 세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번째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다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주님께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두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순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의 눈이 횃불과 같다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것은 그가 견고하고 그리고 단단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풀무에 단련한 주석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력한 금속인 텅스텐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단단한 금속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물소리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그 폭포가, 이스라엘에 물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요단강의 근원지가 나옵니다. 그 요단강의 근원지에 가면 이 폭포와 같은 이 물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폭포 가까이 가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얘기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세우시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기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믿는 어린 양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구주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그 기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인자와 같은 이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아멘. 요한이 바라본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와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지나야 할 때 성도가 위기와 고난과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 교회와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은 교회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훈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말씀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이 훈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훈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도들 가운데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계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고 방관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를 훈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징계가 그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또 기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단 후에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버린 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냥 놔두면 결코 고치지 못해요. 나쁜 습성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흥청망청하거나 잘못된 길에 사용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징계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않고 죄된 생각을 품고 죄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한이 바라본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는 주님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요한은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그랬죠. 마치 힘이 빠져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오늘 요한이 받은 이 위로로서 초대교회가 위로를 받고 초대교회는 그 혹독한 박해와 시련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세우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의 몸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4년에 영국의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이 육상선수가 있었는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당시에 1마일, 1.6km입니다. 1마일. 400m를 4번 하는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1.6km를 4분 안에 못 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1954년에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뛰었습니다. 4분 안에 뛰었어요. 그래서 이 4분 안에 뛰었더니 다른 특수한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뭘 한 것도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육상 선수들이 전부 다 마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4분 안에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베니스터의 이 효과를 베니스트 이펙트라고 사회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베니스트 효과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바뀌는 현상을 베니스터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에도 베니스터 이펙트가 작용하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어서는 현상, 이것이 영적 베니스터 현상이죠. 오늘 이 일을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어울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목회자 어울리 그룹이 있으면 어떤 목회자들은 날마다 놀러 가는데 힘쓰고 어떤 목회자들은 한 목회자가 내가 금식하고 주를 찾기로 결심하고 한 목회자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른 목회자들도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감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한 절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모섬에.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성도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주일을 의미하는데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가 모여 지킨 주일을 요한도 유배지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비록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그 유배된 동굴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것이죠.

0: 당시에 보면 반모섬에 나무 한 그루 없어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90에 가까운 노후인 이 요한이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였는데 오늘날처럼 주일이 보장된 게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켰던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일에 저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주를 사모하였을 때 이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를 찾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한계를 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베니스터 효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를 사모하고 또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기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빈곤과 소외와 고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남자한테 남자는 다 늑대야 이런 표현 그렇죠. 하잖아요.
1: 그러죠.
0: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진짜 늑대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합니다.
1: 늑대들이요?
0: 실제로 자연계에서 늑대는 동물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지독한 순정파이자 사랑꾼이라고 그래요. 평생 한 마리의 암컷하고 일부일처제로 지내다가 만약에 짝이 먼저 죽으면 굴 속에서 혼자 숨어서 사흘 밤낮을 울부짖다가 뒤따라 눈을 감는 정도로 절개가 깊다네요. 게다가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인간보다 더 지극해서 약하거나 다친 가족이 있으면 끝까지 먹이를 날려다 먹이고요. 우두머리는 힘이 센 순서가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영리한 개체를 뽑아서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우두머리가 맨 앞줄에 서서 목숨을 걸고 무리를 지킨다고 그래요. 이쯤 되면 남자는 다 늑대야 라는 말이 오히려 아주 극찬이 됩니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1: 그러네요. 진짜 예. 칭찬이네요.
0: 네네.
1: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보다 낫다 싶은
0: 맞아요.
1: 참 부끄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늑대의 생태계입니다.
0: 네.
1: 각자도생이라는 말처럼 그냥 나 하나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경쟁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요.

0: 늑대들이 보여주는 끈끈한 사랑과 연대, 그리고 약자를 향한 돌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1: 네.
0: 문득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모습도 바로 이런 늑대 같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가장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서로 약함을 비난하는 대신에

0: 단단하고 벽을 세우기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늑대보다는 적어도 네. 더 극진한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 아멘.
0: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 아멘.
0: 아멘. 세상 거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서로를 매주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지으신 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1: 아.
0: 입으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1: 아까 우리 늑대의 네. 사랑 이야기했는데 늑대도 정말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가족들을 네. 위해서 또 약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먹이를 날라다가 주는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몇 년 하면 뭐 긴 병이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1: 아, 근데 이런 늑대 네. 짐승이 짐승 같다는 말도 이제 함부로 못 쓰겠어요.
0: 새끼가 생기면 그 엄마 아빠만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삼촌 이모 고모 아, 다 같이 키운다 그러네요.
1: 늑대 삼촌.
0: 네.
1: 이야 멋있네요.
0: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늑대 같은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모르세요 목사님?
1: 모르겠습니다.
0: 아, 우리 목사님 모르시는 거구나.
1: 아, 개랑 비교한 거 아닐까요?
0: 아, 옛날에 늑대가 그 동네의 그 짐승들을 양이나 뭐
1: 아, 잡아먹어서
0: 잡아먹으니까
1: 그래서 늑대를 미워했군요.
0: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건데 아. 실제로 걔네들끼리는 잘 지낸대요.
1: 그 양 잡아다가 약한 지체 갖다 줬는데
0: 그렇지.
1: 아이고.
0: 그거였던 거지. 예. 어쨌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바라봐야 되고 지켜야 될 참 많은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1: 예.
0: 나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죠 목사님.
1: 아.
0: 좀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이제 상반기 이제 정말 이번 마지막 주거든요 상반기.
1: 상반기 결산을 네.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0: 네,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은 잘 돌보고 있는지.
1: 그렇죠.
0: 네.
1: 일반 직장에서도 혹은 회사나 기업에서도 결산을 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0: 네.
1: 이 재원을 얼마나 썼나 어디에 얼마나 분배해서 썼나 이런 거 보잖아요.
0: 네네.
1: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상반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재정을
0: 네.
1: 어디에 썼나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얼마나 썼지?
0: 아 맞아요.
1: 가족을 향해서는 얼마나 썼지?
0: 그치.
1: 해보면 전부 막 나를 향한 거 97%
0: 맞아, 맞아, 맞아.
1: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한번쯤 잘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9일 진짜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0: 예.
1: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말씀 카드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샵 9330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링크 주소를 자동으로 답변해서 보내드립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기왕 나가는 50원.
1: 예,
0: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선포와 함께 보내주시면 만나라는 단어를 만드시면 되죠.
1: 맞습니다.
0: 다행히 만나가 참 만들기가 쉬워요.
1: 예, 만나라는 두 글자만 들어있으면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0: 예.
1: 그냥 만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지만
0: 네.
1: 만나 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누구누구를 만나 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0: 예, 미리 선제적 감사. 늘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아하,
0: 271번님도
1: 감사하네요.
0: 주셨고요. 3013번님
1: 주 하나님께서는 늑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요즘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주 하나님 저희 가정 만나주시고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7414번님 요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벌써 눈부시게 햇님이 떠올랐지요. 오늘도 사고로 아프고 다친 성도들의 피부와 다리를 주님 만나서 따뜻한 치료손이 되어 빠른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와 극동방송 애청자들의 하루의 삶이 보람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7902번님도요.
1: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만나로 은혜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저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늑대 너무 멋지잖아요. 늑대처럼 지혜롭길요. 오늘도 저희 가족들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818번님 사연 주셨고요. 3055번님.
2: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 따왔어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등등등.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0: 예, 멋진 맛있게 아침 식사.
1: 야.
0: 예. 오, 3914번이 왜 남편분 서울 파견 가셨다고 예. 그랬는데 드디어 예 집사님 남편 이름이 최병호님이시군요.
1: 예, 집 나갔던 남편.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예전처럼 조화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출근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니 사실 목사님 우리 대전 극동방송에도 최병호 차장님이 계시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이분도 지금 주말 부부 중이신데.
1: 아,
0: 네. 이대근 돌아오셨군요.
1: 아 이대근 심지어 네. 서울로 파견 갔다고 하셔야 되는데 네.

0: 우태가 나서 사울이 되셨어요.
1: 어, 사울로 갔다가.
0: 사울로 파견가셨죠.
1: 이런 거 좀 그냥 못 지나가요?
0: 아, 사울은 재밌잖아요.
1: 아, 그랬구나. 아,
0: 사울은 재밌어서.
1: 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러신 거죠?
0: 사울이니까. 예. 바울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1: 아, 네. 이미, 이래건 이미 바울일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숙봉이네 집에 찾아갈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한 권, 한 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린 찬양입니다. 손재성 목사님이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0: 아침입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0: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3: 무엇입니까?
2: 조화 가족들에게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3: 오호.
2: 우리가 그 올 초에
3: 예.
2: 단체 영화 관람을 했잖아요.
3: 그랬죠.
2: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체 관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오.
2: 예, 여러분 요즘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예, 다윗.
3: 데이빗.
2: 네.
3: 다윗.
2: 그렇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3: 예.
2: 그래서 그 더빙하신 분들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
3: 어마어마한 분들이 더빙을 하셨더라고요.
2: 제가 보니까 일단은 믿음 좋게 소문난 연예인들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3: 아.
2: 일단 다윈 역의 박보검.
3: 예.
2: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 아시죠?
3: 아.
2: 그리고 장광 장로님까지 해서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딱 아는 분이 세 분이어가지고.
3: 야.
2: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7월 9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대전극동방송 청취자들을 모아서 관을 하나 또 대관을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영화 관람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3: 7월 9일이군요.
2: 네.
3: 영화가 원래 7월 10일 개봉인데.
2: 그렇습니다. 개봉 전에.
3: 개봉 전에.
2: 네.
3: 오.
2: 그렇습니다. 요거 이게 보니까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막 뽑았거든요. 이번엔
3: 예.
2: 좀 무작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라고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 추첨을 통해.
2: 영화관이 몇 석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일 큰 게 200석이라고 들었거든요.
3: 오.
2: 거기 어디서 하냐면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지난번에 했던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7월 9일 저녁 6시.
3: 예, 대전시 롯데백화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2: 역시,
3: 정확하게
2: 예.
3: 표현해야 돼요.
2: 대전, 아 그러네요.
3: 충청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2: 야, 또 청주에서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예,
3: 청주 롯데백화점에 롯데시네마 가시면 안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아, 제가 다음에는 꼭 청주도 한번
3: 예. 예,
2: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화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 몇 석이 영화하면 자동 링크도 신청서 갔거든요. 그 몇 개.
3: 예.
2: 필요하신지 막 한 분이 막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데려올 거 이거 안 되고요.
3: 안 되고요.
2: 한 분께 아마 넉 장 이상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아마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시사회 할 때도 진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3: 맞아요.
2: 그냥 노쇼 하신 분들.
3: 하, 빈자리가 너무,
2: 너무
3: 가슴이 아팠어요.
2: 아까웠어요. 그 진짜 한 장당 진짜 돈이 얼마요.
3: 예.
2: 예. 이번에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지난번에 노쇼 하신 분들 다 조사해서 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3: 예.
2: 그린하지 못하지.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분 근데 요거 선착순 아니니까 그냥 일단은 내가 신청해 이거 하지 마시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3: 생각해보고
2: 예 신청해주세요. 어차피 선착순 아닙니다 여러분.
3: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비슷했는데
2: 네.
3: 그냥 노쇼가 아니라 그래도 미리 좀 못 가겠다 싶으신 분은
2: 네.
3: 미리 연락을 주시면 다른
2: 네.
3: 분을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두 시간 전에 연락 주시면
3: 한두 시간
2: 못 오신 분들이
3: 곤란해요.
2: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좀 자리가 좀 비었었거든요.
3: 예.

0: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선착순 아니니까 일단 선자마자 이런 마인드 나빠요.
1: 나빠요.
0: 예, 꼭 오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주연회로 뽑게 해가지고 예. 할 거니까 여러분 잘 고민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그 낮 시간 하지 않고 저희도 그 저녁 시간을 한 이유는 우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1: 사실상 아이들을 예. 위한 영화니까요.
0: 네네.
1: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요즘 애니메이션은 봐도 예.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아, 수준이 그럼요. 아이들 수준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오늘 꼭 조화뿐만 아니라 그 24시간 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1: 예.
0: 잘 고민하시고 상의하셔가지고 영화라고 남겨주시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다윗이라는 영화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시 25분 지나고 있어요.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참시붓을 놓겠나이다.
2: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0: 색봉아, 이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고 말다 그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던 네가 왜 오늘따라 이 귀한 밥상에 손도 대지 않고 물리는 것이냐? 우리 숙봉이 그러긴 없지만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2: 어머니
0: 어이.
2: 소자 오늘부로 온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곡기를 끊는 금식에 돌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0: 뭐라 했느냐? 지금 이 애미가 제대로 들은 것이냐? 우리 아들 숙봉이가 금식이라니. 그건 그렇고 숙봉아, 학문에 정진해야 할 선비가 갑자기 왜 굶겠다는 말이 드냐?
2: 옛 성현들의 말씀에 이르기를 위장이 가득 차면 잡념이 생기고 정신이 흐려진다 하였사옵니다. 이른바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정의 법도를 하여 소자 역시 성현들의 높은 뜻을 쫓아 사흘간 곡기를 전폐하고 오직 서챙의 향기만을 채우고자 하옵니다.
0: 숙봉아, 성현의 도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학문에 정진해야 할 선비가 갑자기 이래 무모하게 곡기를 끊어서야 되겠느냐. 특히 네 숙봉이가 말이다. 육신이 상할까 염려되니 과한 욕심은 거두거라 숙봉아.
2: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 마시옵소서. 요즘 한양의 네로라 하는 명문가 유생들 사이에서는요, 이 비움의 미학이 선비의 가장 높은 경지로 다들 그냥 이걸 자랑하고 대세를 이루고 있사옵니다. 너도 나도 곡기를 끊고 고고한 구도의 길을 걷고 있거늘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인 소자가 어찌하여 그 숭고한 대열에 뒤처질 수 있겠사옵니까?
0: 그러면 그렇지.
2: 부디 소자의 이 장한 결단을 막지 마옵소서.
0: 유행이구나. 오호라, 성현의 뜻을 받들고 청정의 법도를 따르겠다니 드디어 우리 아들이 대명천지의 진짜 선비가 되려나 보구나. 웅장하다, 좋다. 그래, 내 네 고고한 그 결단을 기쁜 마음으로 지지할 터이니 부디 그 초연한 마음을 벼랑 끝에 선듯 단단히 붙잡고 단 한 모금의 사치도 없이 끝까지 지켜내거라 숙봉아.
2: 격려해 주시니 감사옵니다 어머니. 소자, 가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비움의 미학을 완성해서 자랑을 하겠습니다.
0: 아니 숙봉아, 이 깊은 밤에 부엌에서 이 생지도 울고 갈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와보니 네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더냐? 낮에 네가 그토록 칭송하던 성년들의 고고한 법도를 어찌 한식경도 유지를 못하느냐, 아들아.
2: 어머니 우회옵니다. 소자가 꿈결에 하의 봉유뻥이 도져서
0: 뭐가 도져?
2: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부엌으로 향한 것이옵니다.
0: 뭐가 도졌다고?
2: 아이, 봉유병이 이 떡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굶주린 나머지 아마도 뇌가 잠시 아이고 이 뇌가 이 착란을 일으켜서

0: 아이고 요즘 한양에서 유행하는 신식 서책인 줄 알고 이 지식을 씹어 삼키려 한 것입니다.
1: 아이고 무릇 참된 선비의 자격이란 낮에 부리던 그 화려한 말치레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제 중심을 지키는 법이거늘. 앞에서는 성현의 도리를 논하고 한양의 청고한 풍조를 따르는 척하더니 뒤로는 이 야밤을 틈타 애미의 시루떡을 훔쳐먹으며 겉멋에 극치를 날리는구나 아들.
0: 어머니 소자가 한양의 풍조에 눈이 멀어서 이 배고픔의 마귀에게 잠시 영혼을 빼앗겼사옵니다. 아이고 소자 방금 어머님의 서늘한 기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을 채웠던 헛된 겉목과 배고픔의 마귀가 단번에 소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사오니 어머니 안심하고 회초리는 집어넣으소서. 습봉이 단식 종료하겠습니다.
1: 끝났느냐?
0: 예. 끝났구나. 오늘 대본이 약간 네. 애매하게 끝나네요.
1: 아 그렇군요. 예. 전통사극 시트콤 한습봉전 어머니 잠시 붓을 놓겠나이다. 우리 습봉이가 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유행이란 유행은
0: 다 따라갑니다.
1: 다 따라가야 속이 편한
0: 한양 바닥의 예. 모든 유행을 다 따라가고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1: 우리 집에도 한 놈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상미션 전통사극 시트콤 한습봉전의 질문은요. 저 잘 유지하고 있어요. 보통 작심 3일로 끝나는데
0: 유행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1: 저 요걸 잘
0: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아, 예.
0: 반년 지났는데 연초에 네. 시작한 거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도 있는지. 예. 야. 제가 그 저희가 지난주에 목사님 저희 직원들이 김인호 교수님이 오셔서
0: 예.
1: 성격 검사를 해 주셨거든요. 전 직원.
0: 야.
1: 제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0: 성격이 모두가
1: 그
0: 나쁩니까?
1: 검사 중에 그 인내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내력이 선천적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0: 아, 그게 위로가 되는군요.
1: 오, 예. 아. 100점 만점에 8점이 나왔거든요.
0: 내 잘못이 아니다.
1: 그렇죠.
0: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1: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저에게 부어주신 은사다.
0: 아, 선천적이군요.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1: 굉장히 위로가 돼서.
0: 아, 그게 어째서 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1: 아니 뭐 은사를 하는 게 많이 준 것도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진 않았으니까.
0: 그럼요.
1: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0: 감사하네요. 예,
1: 그래서 참 100점 만점에 그 60점 이상이 나오면 높은 점수라는데 또 위로가 된 것은 극동방송 전 직원 중에 60점이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역시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군요.
0: 그럼요.
1: 그렇습니다.
0: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자, 저 인내력은 부족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내력은 부족하지만 저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 저 성경 읽기와 매일 큐티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오.
1: 야, 1595번님.
0: 연초에 축복합니다. 아마도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봐요.
1: 네.
0: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기본이니까.
0: 다른 거 외에도 여러 가지.
1: 뭐 있으신지. 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함께 좀 누리면서 선천적으로 인내력이 약한 저희 뭐 저뿐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랑 좀 그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0: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PD님이 8점이시면 나는 8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아래일 것인가.
1: 아 목사님 한 10점 정도 넘을
0: 수 있을까.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예. 자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요 목사님?
0: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감성을 함께 하셨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아, 인내력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10점 확신하는 저. 일단 강 PD보다 높다 이거죠.
1: 그러네요. 아, 우리 PD님 8점이셨는데.
0: 내가 강 PD보다 높지. 이런 마인드.
1: 6882번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점이 네. 100점이었습니다. 혹시 만점이 10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0: 아, 진짜 그죠? 예.
1: 여러분 100점 만점에
0: 제가 8점 나왔어요.
1: 8점이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아니거든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0: 아니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100점 만점에 선천적으로 인내력이 8점밖에 안 되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극동방송에 26년을 다녔어요. 야. 보통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굉장히 자주 바꾼대요. 야. 근데 저는 직장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1: 주님의 은혜입니다.
0: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가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여기 나보다 더 낫다.
1: 3437번님께서 저는 인내심 5점. 제가 인내심은 없는데 화날 때마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켜면 화난 마음이 없어져요.
0: 이런 거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죠, 목사님.
1: 아, 근데 3437번님 5점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을 이걸 연습을 해서 켤 수 있다는 게. 이 인내심 5점이면요. 네. 스위치 켜는 것밖에 못해요. 아. 이거 어떻게 바이올린을 조정합니까?
0: 아, 이분 6882번님 그래서 10점 맞다네요.
1: 아, 100점 만점에 10점. 10점. 예. 다들 별로 그렇게 자신감은 없으시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아 가족들은 다 진행자. 진행자나 정치자냐 다 왜 이러냐고요. 자, 그리고 우리 5091번님께서
1: 2024년 11월에 딸 담비가 수능 본다고 문자를 보냈고 25년에 한동대에 합격했고 그리고 이번에 교환학생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0: 야, 축하해요.
1: 작은 교회 목회자 형편으로 보낼 수 없었는데 네. 장학금에 최종 합격돼서 8월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1: 아, 11조도 잘하고
0: 네,
1: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님께 매달 받은 용돈에서 조금씩 선교비 보내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나 봐요. 아, 아 매달 받은 용돈에서 선교사님께 선교비도 보내드렸다네요. 네, 학생이
0: 스스로 예.
1: 멋집니다.
0: 그렇구나. 그렇죠. 목사님 참 이제 우리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사실 작은 교회 목회자로 아이들 유학 보내는 유학 비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1: 아, 생각하는 게 자체가 힘들죠.
0: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장학생으로도 보내주시고
1: 예.
0: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럼요.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축복합니다. 담비양 아,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래요.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 이걸 잘 기다리고 있어요. 6188번님. 네.
1: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먼저 전화 안 하고 전화 기다리는 거 잘 유지하고 야, 있어요.
0: 하루에도 몇 번 하고 싶지만 그죠? 내가 너무 자주 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참아보는 예, 거죠.
1: 그렇죠. 예.

0: 이 마음을 또 자녀들이 알아줘야 될 텐데. 그렇죠?
1: 예. 예.
0: 와. 1967번님.
1: 더위를 너무 타서 한여름을 대비해서 살을 4월에 10kg 뺐는데 6월 한 달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야.
1: 어떤 유혹에도 정해진 약만 먹어요.
0: 야, 대단하신데요, 이거?
1: 10kg 빼셨는데 유지하신다는 그치. 건 진짜 오. 놀랍습니다.
0: 일단 여름을 대비해서.
1: 아.
0: 여름 끝나면 다시 드시는 건 아니시겠죠?
1: 야, 1967번님 정말 존경합니다.
0: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5559번님은요?
1: 조화를 향한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방송 사수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야, 요거 진짜 목사님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극동방송에 맨날 찬양과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그 세상 가요가 막 그리워지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쯤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요. 제 입장에서.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예, 말씀과 찬양을 잘 지금 사모하면서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1: 아멘.
0: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와 많이 계시는데요.
1: 아 우리 2450번님은 샬롬 저는 배불뚝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0: 배불뚝을.
1: 배불뚝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잘 나온 채로 작심삼일도 못하고 식탐을 절제하지 못해서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0: 아, 그렇지.
1: 아유, 저랑 같으시네요.
0: 예, 사실 이 몸매 살 안 빠지게 유지하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보통 얘기 아닙니다.
0: 예.
1: 다 살 빼라는 얘기를 정말 수백 번을 들어도
0: 끄떡하지 않네.
1: 꿋꿋하게.
0: 그렇습니다.
1: 예, 외세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0: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저 이거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7770번님.
1: 아, 제가 모시는 정정자님 대장암 3기 주님의 손길과 상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기도 용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네. 회복하시도록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이렇게 모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그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섬기고 있는 분을 위해서 그죠 목사님 온 예.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아,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니까 우리 정정자님은 일단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1: 야,
0: 직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1: 그럼요.
0: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12번님.
1: 어제 교회에서 주방팀 맡아서 성도들에게 점심 제공했습니다. 오늘 일어나니까 삭신이 다 아픕니다.
0: 그렇구나.
1: 날도 더운데 다섯 분의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보람 있네요. 모든 교회들 주방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0: 아, 맞아요. 이 더운데 주방 진짜 그러게요. 얼마나 더워요.
1: 이 네. 여름 다가오는데 정말 주방에서 일하시는 섬기시는 모든 집사님들 모든 교회 가족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6월의 마지막 주를 7월을 준비하며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나 대신 싸우시며 아버지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며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조화와 함께 화이팅으로 시작합니다.
1: 화이팅.
0: 1106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051번님
1: 만나주세요. 고3 이수아 중3 이주환 중2 이주아 새아이 다 기말고사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이 키워주세요. 사춘기 너무 힘들어요.
0: 고3은 사춘기가 끝났을까?
1: 고3은 괜찮을 것 같은데 중3 중2가 있고 고3은 또 고3대로 힘들죠. 아이고.
0: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축복합니다.
1: 화이팅.
0: 네. 6981번인데요.
1: 주님 친구 김금숙 친구의 남편이 암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병상에서 만나주세요.
0: 아멘.
1: 힘들어하는 친구도 위로해 주세요.
0: 아멘. 또 이럴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1: 아멘.
0: 예, 우리 6981번님께서 중보기도를 잘 부탁하셔서 이게 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정말 저희 목장 식구들도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러 그동안 그렇게 안 되시던 부모님이었는데
1: 예.
0: 아, 몇 주 전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지난주에 오. 복음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1: 예.
0: 근데 어머님이 그 교회 시골 교회 그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교회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주일이요 만날 때마다 그러셨대요. 주일이 언제예요? 일요일이 언제예요? 우리 막내 딸내미가 일요일 되면 교회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더니 정말 저희도 와

0: 정말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6981번님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1도 캠페인 시즌 5. 한 권, 한 단어.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0: 에스겔.
1: 아, 여러분 에스겔서까지 읽으면요. 네. 지금 긴 책들은
0: 거의 다 끝나가네요.
1: 거의 끝난 거예요.
0: 예, 예.
1: 에스겔서까지 지나고 나 에스겔서 48장까지 있거든요. 48장. 네.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으아 하면서 읽고
0: 네,
1: 나면
0: 맞아요.
1: 이제는 이렇게 긴 책은 없습니다.
0: 네.
1: 이제 그래서 와, 우리가 에스겔서까지 읽었다? 그러면 성경 1독 거의 9분응선 넘었다.
0: 네.
1: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0: 후보들.
1: 우선 후보로
0: 네.
1: 첫째는 환상.
0: 환상, 그렇죠.
1: 환상입니다.
0: 맞아요.
1: 환상.
0: 네.
1: 에스겔은요, 선지자들이 선포를 할 때
0: 네.
1: 선포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듯이 선포할 때도 있고요.
0: 네.
1: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동반한 선포를 할 때도 있어요.
0: 네.
1: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선포한다든지
0: 네.
1: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장면도
0: 네.
1: 있고요.
0: 옆으로 누워있구나.
1: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0: 네, 네,
1: 에스겔이 특별히 그런 걸 또 많이
0: 그렇습니다.
1: 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0: 네.
1: 같은 경우 뭐 도자기 깨면서
0: 네.
1: 선포한다든지
0: 네.
1: 이런 게 있는데 에스겔이 특별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선포하는 게 있죠.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지자가 물론 다른 예언자들도 쓰지만 에스겔이에요. 거의 이제 구약의 계시록에 가깝다. 이제 구약에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스가랴 요 네 권의 환상들을 계시록이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에스겔의 환상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0: 네.
1: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읽으려면 환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환상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들, 뼈가 다 말라서 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막 뼈가 널려 있는 거예요. 이미 살들은 썩어 없어졌고 백골이 있는데 그 백골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0: 네.
1: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좀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0: 아,
1: 그러지 않죠.
0: 예.
1: 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환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0: 그렇죠. 네.
1: 마른 뼈가 회복 일어나는 환상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0: 네.
1: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그 이미지대로 미래에 일어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후보. 왜냐하면 환상이 주제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환상은 전달 방식이죠. 자, 또 한 가지 후보는요. 아, 에스겔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요걸로 말하면 제일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0: 네.
1: 사실 에스겔뿐 아니라 이사야도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서 이제 60장 넘어가면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새하늘과 새 땅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환상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도 그 못지않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들 전체적으로 부수고 다시 재창조하는 이 재창조의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쇄신이라고 했었잖아요. 부수고 세운다. 그중에서 예레미야서는 분량상 어느 쪽에 초점이 있는가 부수는 데 저 초점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0: 네.
1: 그런데 에스겔서는 같은 쇄신입니다만 다시 세우는 재창조에 조금 더
0: 네.
1: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들이 후보라면
0: 자.
1: 에스겔서 전체를 아우르는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0: 한
1: 단어를 말한다면
0: 네.
1: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무엇입니까?
1: 영광.
0: 영광.
1: 영광.
0: 예.
1: 근데 이제 영광이라고 할 때
0: 네.
1: 영광이 무슨 뜻인가?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0: 네.
1: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 단어가

0: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에 우물우물 거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영광.
1: 네.
0: 우리가 일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 단어와 달라요, 뜻이.
1: 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는요, 뜻이 네.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늘 비유로 많이 들지만 공부라고 할 때 엄마가 애한테 이제 이 공부 좀 해! 이 녀석아! 하면 아이가 어머니 저는 지금 공부가 뭡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게 공부인데 저는 이 게임의 룰을 배우고 있고 이 게임의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어머니. 세상 공부하는 거죠.
1: 한습봉이다, 완전 진짜.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의미 범위가 있고요.
1: 네.
0: 이 의미 범위를 그럼 항상 모든 의미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맥락 안에서 이 문장 속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저 문장 안에서는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의 영광과
1: 네.
0: 에스겔서에서의 영광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1: 네.
0: 에스겔서에서 특히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의미합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비추어질 때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도 직접 본 게 아니라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의 주제가 왜 영광인가? 1장에서부터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걸 1장에서 보여주신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1: 네.
0: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만국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죠.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롭게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가 성전, 이 거짓 성전을 떠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 에스겔서를 보면서
1: 네.
0: 이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에스겔서 한 권 한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 자, 6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7월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노트 이번 주는 목사님
0: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1: 아멘.
0: 하.
1: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 예.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0: 예.
1: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가까이 하신다는
0: 예.
1: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0: 그때가 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나의 그림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1: 네.
0: 오늘 만나 그림 너무 예쁘네요.
1: 아, 그래요? 무슨 취향이 이쪽이군요.
0: 아, 저 네. 너무 예쁩니다.
1: 네.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0: 아멘.
1: 시편 34편 18절 말씀. 네.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잘 나가고 막 대단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
0: 그럼요.
1: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0: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1: 아, 네.
0: 것 기억하면서
1: 네.
0: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네요.
1: 네. 오늘 말씀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0: 안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예. 예,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참 어쩌면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1: 중간 정산의 예, 시간입니다.
0: 혹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쁘게 그냥 후루룩 어이구 벌써 7월이래 이게 아니라 한번 좀 진짜 목사님 뭐 한 어디 좀 메모라도 좀 하면서 예. 그렇죠? 한번 좀 나를 돌아보면서 6월까지 했던 실수는 7월 이후에는 또 하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동안 네. 부족했던 점 있으면 하반기에 채워넣어야겠다. 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6월 마지막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맑아 보이는 하늘 그리고 평온해 보이는 반도체 전자시장. 그런데 그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제 불능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재촉해서 호수를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셨죠. 처음에 이들이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깊어지고 호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급기야 풍랑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던 제자들은 그래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수십 년간 했던 이들이 여럿 있었지요. 그런데 이 풍랑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던 제자들은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갈수록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은 바로 그 깊은 풍랑 한가운데를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 4경. 자, 밤 4경은 언제냐면 고대 로마인들은 헬라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밤을 4시간 단위로 나눴습니다. 해가 지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해 뜨는 시간 6시까지 넷으로 나눴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6시에 해 지고 아침 6시에 해가 뜨죠. 자, 그래서 이것을 네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 해 뜰 때까지를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온도의 변화를 느끼죠. 그러니까 보통 기온도요. 한 6시부터 한 9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추워지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더 추워지고 그다음에 3시부터 이제 6시까지는 아주 추웠다가 해가 뜨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만 봐도 지금이 2경인지 3경인지 대략적으로 또 호수의 온도를 체험하면서 이게 지금 몇 경쯤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을 보면 먹구름이 끼어서 비바람이 치는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먹구름이 끼었으면 성경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는 말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산에서 이제 찬 바람이 넘어오면서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돌풍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청천 난기류와 아주 비슷한 구조의 돌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며칠쯤인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천 난기류와 같은 돌풍이 바다에서 갈릴리

이거는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되면 그것은 공포요 재앙이 되죠.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갈 때 나아갔던 거리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 25에서 30스타디온, 그러니까 4.6에서 5.5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가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한 5km 정도를 노를 저어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수 넓이가 약 13km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호수 한가운데로 이제 진입할 시점이었죠. 자, 그런데 해질 무렵에 이렇게 갔으면 요 시간대가 한 7시에서 7시 반, 뭐 천천히 가도 한 8시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순정에서 왔을 뿐인데 풍랑이 일어나고 곤고함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질수록 제자들이 씨름하는 강도도 강해지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풍랑이 거세져서 씨름이 심해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거나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곁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불렀겠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에 지나도록 팔이 풀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숨이 가빠지도록 풍랑과 씨름을 하면서 노를 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풍랑이 거세고 너무 이 풍랑을 막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거친 숨소리, 노를 붙잡은 손의 떨림, 터져나오는 한숨과 비명, 이 모든 인생의 씨름의 몸짓 자체가 주님께 상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 그 씨름과 눈물과 거친 숨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씨름하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저 멀리 산 위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밤 4경이 됐을 때 걸어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이제 걸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씨름하다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오기까지 이 시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에 걸어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을 때 그 산의 높이가 대략 500m에서 600m, 그 주변에 있던 산들이 500에서 600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산을 내려오려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거기서 호수 위를 걸어서 둘러서 오는 게 아니라 직진길로 오시는 거죠. 걸어서 오신다고 할 때 걸어서 5.5km, 5km 정도를 대략 걸어오신다고 하면 그 걸음걸이로 이제 걸어오셔도 1시간 정도는 소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 3경이 넘어가는 한 밤 1시, 2시쯤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제자들의 신음소리, 저 5km, 6km, 수km 다 떨어진 그곳에 제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 멀리 한밤중에도 제자들이 씨름하며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위급함을 예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내지 못했지만 그 상황의 절박함의 정도까지 이미 아신 주님이 풍랑이 점점점 거세지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위기의 시기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일찍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전지하심과 그 다음에 편재하심이 있습니다. 전지하심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 omniscience라고 하고요. omni하면 모든 것이죠. science하면 science, 지식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식. 그리고 편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사람은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상태와 그 절박함의 정도를 보셨고 아셨고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여 장소의 한계에 계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인성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동시에 호수 위에 씨름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들을 향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소금쟁이처럼 확 가벼워져서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요즘에 물 위를 걷는 신발이 개발됐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신발을 신으면 진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밑에 공기층, 튜브 같은 거를 빵울빵울 해가지고 신발에 여러 개를 붙여서 그 공기로 인해서 신발을 걸으면 걷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걷고 호수를 걸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느냐? 여러분, 이거는 몸의 성질이 갑자기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자연 법칙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물에게 내 발을 떠받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물이 창조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은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인데 이 물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시죠. 잠언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자, 내가,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곁에, 성부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요? 창조자가 돼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물에게 명령을 하시고 물을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해요?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자,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풍랑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자, 이 호수 위를 걸어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물 위를 예수님이 지름길로 걸어오시니까 지쳐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놀라. 깜짝 놀라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호수에서 꼬래꼬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여가 아니라 유령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유령. 헬라어로 판타스마입니다. 판타스마. 판타스마. 판타지란 얘기죠. 판타지. 환역. 귀신이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여태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반응이 두 가지죠.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귀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운이 좋았다. 야 신기하네.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운과 재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풍랑과 씨름하며 곤고하고 지쳐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자들은 왜곡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귀신이다. 여러분 기쁘게 다가오는데 귀신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두면 완전히 공포에 얼어붙을 걸 알고 뭐라 그러십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르시되 무서워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즉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소리 지를 때 누군가가 즉시 우리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누군가 와서 즉시 우리를 안아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웠고 소리 지를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먼저 나를 붙들어주시는 손길,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은혜 주시는 주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라고 할 때 주님이 즉시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얘들아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그럴 때는 막 정신이 없을 때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막 인사불성에서 막 무서워서 이럴 때 야 정신 차려 나야 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그분에게 집중하죠. 예수님도 나야 나.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하는 안심하라 나다 나니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평소에 나다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다라고 할 때는 I am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에이미 헬라어로 에이미 그러면 나야 이런 말입니다. 에이미. 근데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에 1인칭 대명사인 I입니다. I. 에고라는 헬라어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씁니다. 보통 에이미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아주 대명사를 강조해서 에고, 에이미,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을 70인용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했습니다. I am who I am에 해당되는 이 말을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주시는 이름입니다. 자, 이런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에고 에이미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에고 에이미로 계시를 하죠. 자, 이사야 41장 4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기 내가 곧 그니라.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자, 그 뒤로 가셔서 이사야 5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여호와다. 이 말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선언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에고 에이미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계시하는 건 뭐냐? 풍랑을 밟고 오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너희 앞에 나타난 내 나 곧 예수가 곧 여호와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과거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막 산이 떨리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죠.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 물러서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주님의 임재를 멀찍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멀리 거리를 두고 오신 게 아니라 직접 저벅저벅 걸어서 풍랑 가운데 씨름하는 그들 한가운데로 직접 오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제자들의 위기가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는 이 기사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표현에 하나를 덧붙이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6장 4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럽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지나간다라는 단어가 파르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르에르코마이 지나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에고 에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려 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인 현현 임재의

0: 하는 타협이 없으시고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십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결혼생활이든 자녀 문제이건 직장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 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셨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2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집도 해보고 조선소에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들어가 5개월 교육을 받고 조선소 하청에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일은 꼭 지켜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 모태신앙으로 착실히 예배 시간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전원택 청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십니다.
0: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1: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0: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아이가 찾아와서는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낯선 아이가 치마 속으로 쏙 들어오기에 얘가 왜 이러노 하고 놀라셨는데 그 애가 안 됐는 측은한 마음에 그 애를 씻기고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어떻게 전파선교사의 이름을 갖게 되셨을까요?
0: 전파선교사는 결혼하고 나서 하게 되었는데 전파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그래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해도 전파 선교사를 통해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고 집사란 처가인 광양까지 울산에서 광양을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광양에 극동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양 근처에 가면 극동방송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양에 극동방송이 생겨서 거기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가에 오갈 때면 주파수를 바꿔가며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이 귀한 방송이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울산 극동방송에도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을 살리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극동방송이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로 동역하시지 않겠습니까?

0: 여보, 마리아,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나를 묵묵히 뒤에서 참아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자. 사랑해요. 예주야, 예주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주영아, 주영이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1: 그리 길지 않은 음성편지이지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전원택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 20대에 또 10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15살에 주님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소리, 전원택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ercy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도 은혜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뭐 제이니 피니 해가지고 계획형이냐 아니면 즉흥형이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혹시 계획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유형이실까요?
0: 저는 계획형이긴 하는데요.
1: 네네네.
0: 근데 그게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참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획이 바로 내가 세운 계획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 자, 많은 분들께서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계획형의 인물을 한번 꼽아보자면 바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이 언제 어디를 방문하려고 한다, 누구를 보낼 거다, 뭐 이런 사역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0: 맞네요. 뭔가를 결정하는 스타일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 내용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 네네.
0: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입니다.
1: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아닐까요?
1: 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하지만 바울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그런 심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1: 아멘.
0: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바울은 늘 복음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인데요. 바울의 계획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자, 집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에 삶의 초점이 있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0: 아멘.
1: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의 뜰안 시작했고요. 또 방송과